0: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침례인가?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왜 침례인가? 저희들이 흠정역 성경을 바꾼 지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개역 성경을 읽을 때는 세례라고 적혀 있는 성경을 굳이 침례라고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침례 교회니까 의례의 것 세례라고 읽지 않고 침례로 읽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순서상 베드로전서 강해를 한다면 지난주에 12절 끝났기 때문에 13절로 22절까지 한 문맥으로 보고 전체를 다뤄야 되지만 오늘 오후에 세 분이 침례를 받으십니다. 워낙은 네 분이 받으시고 다섯 분이 받으시는데 한 분은 못 오시고 그래서 세 분이 받으십니다. 청년 한 분과 우리 부형님과 모매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침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상시 침례에 대해서, 침례 교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지 않고 책별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때때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때마침 오후에 침례식도 있고 해서 침례의 강조를 두고 우리 침례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침례란 주제 또는 이 세례란 주제는 아마 기독교 교회들 가운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밥티조, 뱁티즘, 물속에 잠기는 침수례를 말하고 있는데 한국의 80% 될까요? 아니면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은 세례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으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행하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나름대로 세례를 행하니까 저 사람들은 세례고 우리는 침례다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단순히 나눠서 생각할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를 준다라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것은 성경이 밥티소, 뱁티즘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적인 침례, 물속에 잠기는 침례, 침수례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세례도 괜찮고 침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세례도 좋고 침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정확하게 성경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적인 방법은 침례가 옳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은 물을 뿌리거나 붓는 관수례나 적수례가 아니라 침수례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확신하면서 침례가 옳다는 것,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가 이 믿음의 뿌리, 예수님이 세워주신 신약의 교회의 뿌리를 명맥을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뿌리는 관수례, 물을 붓는 관수례, 그리고 물을 뿌리는 적수례.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자, 물 한 모금 마셨으면 이 컵 안에 어느 정도 물이 있는지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자, 이 작은 물 한 컵에 있는 물을 가지고 제가 적수례를 준다면 적어도 50명 이상은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적수례도 아니요 물을 붓는 관수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침례는 침수례, immersion baptism이 정확한 성경적인 방법이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침례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침례의 기원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 또는 히브리인들은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분리된 선민, elected 또는 chosen people이라는 다른 민족들과 구별화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할례의식으로 행하는 의식입니다. 자,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침례를 행했느냐? 구약 성경에는 침례가 없습니다. 최초의 침례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잇는, 아니 어찌 보면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침례자 요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침례와는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John the Baptist, 그러기 때문에 한국말로 정확하게 옮기면 침례자 요한이 맞습니다. 자,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베풀게 됐는데 그것이 구약에 등장하지 않던 신약시대가 도래하던 때에 침례자 요한이 베푼 침례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침례 요한이 침례를, 그것도 이방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강조하고 침례를 주었느냐? 자,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에게도 혹독한 표현을 썼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요구한 것이 침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자 요한이 줬던 침례는 우리가 받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받는 물침례가 아니라 회개의 침례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자, 아무튼 침례의 기원은 침례자 요한이 신약시대가 도래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때가 임박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제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전통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이다라는 자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회개하라. 그런 측면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푼 것이 최초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침례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침례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원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침례는 신자의 침례,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것이 침례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왜곡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침례 또는 세례가 곧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3장 21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자, 그 다음 괄호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뱁티즘은,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 것은 이 물이 내 죄를 씻어버린다, 나의 부정함과 허물과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침례는 또는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행하진 않지만, 세례를 믿지 않지만 굳이 세례를 인용한다면 침례든 세례든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한다. 즉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성도라는 것을 교회의 의식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 앞과 교회 앞과 성도들 앞에 자기 스스로가 믿음으로 외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 지냈고 부활했습니다, 부활할 것입니다를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는 행위가 침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는 회심한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고 5,000명이 침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 회심했다, 단순한 유대교 전통의 종교적인 의식에 머물러 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셨다,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질책하고 죄를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죄인됨을 깨닫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에 더해졌다. 잘 보십시오.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가 됐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의 의미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구원의 사건 이후에 받는 구원을 나타내 보이는 간증으로,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의미로 침례를 베풀었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침례는 신자의 침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침례를 믿습니다. 자,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신을 가지고 교회 앞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적 독립침례 교회의 멤버가 되는 정식적으로 회원이 되는 의식이 바로 침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구절 한 구절 말씀처럼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구원받은 내 믿음이 회복된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례는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구원과 동일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교회 앞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침례에 대한 교육을 침례를 받으실 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러면 침례를 받으면 됐지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세례도 아니고 옷 갈아입고 물속에 다 그냥 머리까지 적시면서 그 불편하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구원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평택에 있는 우리 친교회에 속한 성서침례교회 회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시 진학을 했을 때 그 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인데 당시에 교목이었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어린 마음에 좀 섭섭했어요. 침례교도들이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다면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아야지 왜 한국에서 받느냐라고 그 어른이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조금 했던 미성년자였던 침례교도였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섭섭했었습니다. 그때는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침례가 밥티준지 어떤 의미인지 적수례가 있고 관수례가 있고 이런 건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침례가 옳다라고 믿었고 제가 받은 침례가 물속에 잠기는 침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학교 선생님은 요단강에 가서 받아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뭐라고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자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복잡하게 번거롭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침례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약식으로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침례는 그러므로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베풀고 또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진짜 지역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하셨기 때문에 방문자 카드를 써내셨습니다. 좀 죄송할지는 모르지만 진짜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언제부터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런 카드를 써냈을 때 그날부터 여러분이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것이죠. 진짜 침례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해주고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침례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침례받지 않으면 저희는 찬양대 설 수 없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좋아서 출석하고 계신 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나의 구주로 믿고 죄인됨을 회개하고 구원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의 멤버 되시고 교회를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침수례 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든 침례든 성경에서 말한 본래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가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물을 뿌림으로, 물을 부음으로 상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시사하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희석시킨다든지 생략한다든지 간소화시킨다면 이것은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경우는 굉장히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어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것을 간소화한다든지 생략한다든지 대충 지나가 버린다면 그와 관계된 당사자나 본인들은 얼마나 이것이 마음이 섭섭하고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무덤에서 이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부활하심을 간소화하고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마음 아파서 생각하시고 어찌 보면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 성경의 기록, 교회에 있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세례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켈빈도 침례가 성경적으로 옳음을 인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에 보면 제4권 15장에 보면 침례가 옳고 초대교회에서도 침례를 행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형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며 침례는 정식이고 세례는 약식이니 세례도 가능하다라고 언급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신약성경의 헬라성경의 밥티조라고 분명히 물속에 잠기는 이 침수례를 어찌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물을 뿌리는 또는 물을 붓는 적수례와 관수례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굉장한 이 사건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마다 우리 개개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상징을 내가 침례받을 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 중요한 사건을 어찌 우리가 약식으로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물을 붓고 물을 뿌리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자, 성경적인 침례의 방식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침례를 주다는 의미는 동사로 baptize라고 합니다. baptize.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는데 헬라어 단어 baptizo. 정확하게 오로 끝나는 단어는 내가 침례 주다입니다. 자, 이 baptizo라는 말이 baptize라는 말이 나왔고 baptism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 천주교에서는 결국은 천주교에서 이 침례라는 것을 세례로 바꾸었고 왜곡시켰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독일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중국어로, 중국에서 한글 성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침례로 번역돼야 옳은데 이것을 세례로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기성의 모든 기성교회들이 침례가 아닌 세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침례가 아니라 세례가 성경적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침례를 안다 할지라도 세례를 줘도 괜찮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바뀌어져 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우리는 우리 침례 교도가 아니라 기성교회들의 신학자들이나 교회들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밥티조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물 속에 또는 물 아래로 담그다, 잠수하다, 던져놨다. 굳이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적인 침례는 그러므로 물 속에 잠기는 침수례가 성경적인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라고 두 글자로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침수례입니다. 물 숫자를 써서 담글 침자. 그래서 물 속에 잠기는 의식. 주님께서 교회 명령하신 성례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수례, 간략하게 해서 침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한 천주교 신학자이건 개신교 신학자이건 침례교 신학자이건 이 밥티조라는 이 단어는 물 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번역 과정 가운데서 세례로 언급했고 침례교회의 이 전통적인 성경적인 침례가 결국은 천주교회에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농간 또는 어떤 사탄적인 어떤 악한 어떤 이 동기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간소화해서 세례로 바꾸어 두었다. 결국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례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약 성경에 최초로 침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이 베푼 침례나 신약에 있던 교회들이 침례를 줄 때 물 속에 잠기는 침례였는지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그 문맥을 보시면 3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영어의 표현을 보면 out of the water 그랬습니다. out of the water. 그러니까 물 속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 침례나 이 세례나 관수례나 적수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례를 주는 사람도 물 속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물 조그만 그릇에 들고 오니까. 물 속에 들어갈 일이 도저히 없는 거죠. 세례를 받는 사람도 머리에 물을 뿌리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도 물 속에 들어갈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침례자 요한이 물 속에 있었고 요단강에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물 속으로 into the water라고 분명히 영어 성경은 말합니다. into the water.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out of the water라고 분명히 영어에도 이거 어려운 영어가 아니잖아요. into the water, out of the water. 분명하게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 물 속으로 들어가셨고 물 밖으로 나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침례 사건은 명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제 침례자 요한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베풀 때 어디에서 침례를 주었냐면 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침례를 주었는데 그곳에 많은 물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은 수량 명사가 아니잖아요. 많다 그랬을 때 영어에 보니까 much water 그랬습니다. 자,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물 들고 있는 건 much water가 아니죠. 굉장히 작은 물입니다. 조금의 분량의 물입니다. 이 물 가지고 50명에게도 제가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침례자 요한이 굳이 성경 요한복음 3장 23절에 그곳에 물들이 많은 물들이 있었다 이 말은 침례를 주기에 적합한 웅덩이들과 하천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침례자들이 그 당시에 몇 명이었던지 간에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베풀기에 아주 많은 물들이 웅덩이들도 하천들도 많이 섰기 때문에 그것은 침례를 베풀기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침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그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물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침례를 베풀었던 증거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외국인이었던 이디오피아의 내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예하고 돌아가다가 성경 이사야를 읽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 집사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 내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1페이지입니다. 37절 보시겠습니다. 37절은 침례를 위한 굉장히 크루셜한 바이블 패세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omit, 빼놓았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빼놨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자, 왜 의도적으로 빼놓았느냐?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침례의 조건은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직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습니다. 37절 개역성경은 이 구절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구절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로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드심을 내가 믿노라. 이게 침례의 조건입니다.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자, 38절. 자, 잘 보십시오.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아마 그의 종이 아마 시종이 병거를 몰고 고향으로 가던 차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왕이면 구원받았으니까 이 빌립 집사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물이 있으니까 말하기를 내려가서 침례를 받는데 그게 바로 36절, 37절, 36절에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여러분 내시가 사막을 여행할 때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물병에 물 들고 다니죠. 근데 그게 침례의 조건이 아니라 침례는 지금 물이 있다 이 말은 충분히 물 속에 잠길 수 있는 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시가 말하기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려. 그리고 37절 그 중요한 고백 내가 믿으니 빌립이 말하기를 그대가 믿으니 구원받았으니 침례받을 수 있다. 그리고 38절 잘 보십시오.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into the water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로교가 세례를 행한다면 빌립 집사가 물 길어다가 그릇에다 물 떠다가 내시에게 물 뿌리면 끝이에요. That's it. 그겁니다. 전부 다예요. 근데 두 사람 다 물속에 내려간 이유가 뭐냐? 침수례를 베풀고 침수례를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명한 픽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세례를 옳다고 헷갈리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증거들 예수님의 침례,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준 침례, 침수례 그리고 침례 요한이 에논이라는 그 부근에 물이 많기 때문에 침례를 베풀었다는 이 세 가지 증거를 보아도 우리는 침례가 성경적이다. 침례가 분명히 옳다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맹목적으로 침례교회니까 침례주고 장로교회니까 세례주고 그렇게 합시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으시냐고요? 우리는 분명히 침례가 옳음을 믿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서침례교회는 왜 유아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유아침례 또 다른 복잡한 논쟁의 요소입니다. 세례 자체도 잘못됐지만 장로교에서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그 유아들에게, 영아들에게 세례를 줘요. 제가 세례를 주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들에게. 이제 태어난 지 아마 몇 개월 안 됐을 거예요. 우리 김영재하고 배우는 자매에게 앉아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해 줬잖아요. 유아세례 제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례를 베풀어요. 그럼 우리는 왜 유아침례나 유아세례를 안 하느냐? 그것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아세례가 없어요. 우리 참고로 몇 구절을 한번 오늘도 이것 이왕 침례에 대해서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유아세례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가족 침례가 등장합니다. 자,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가족 침례라는 의미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원받은 사람, 여기 빌립이 침례를 줬던 이디오피아 내시는 분명히 복음을 충분히 이해했고 자신이 죄인 때문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침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유아들, 영아들, 이제 갓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고 몇 주일 되지 않은 아이들, 예를 들면 좀 소급해서 두 살, 세 살, 이 아이들이 죄가 무엇인지 개념이 없는 아이들,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소위 말해서 유아 세례를 주고 유아 침례를 준다면 무엇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유아 세례나 유아 침례를 주는 천주교회나 장로교회에서는 왜 유아 침례를 유아 세례를 행하느냐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이나 사도행전 10장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가족 단위로 침례를 받은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성경을 피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실라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는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가 구원받게 됩니다. 이 간수가 구원받고 그날 밤일 그날 당일에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다는 구절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유추해서 장로교에서는 봐라 여기에 가족들 포함하면 어린아이들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이다. 17장 다음을 열어보시고 18장 8절. 자, 이 사도행전 18장 8절을 잘 읽어보시면 아하, 이 유아 침례는 의미가 없고 비성경적이구나. 침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컨디션 속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침례를 받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포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잘 보십시오. 자기의 온 집과 그랬습니다. 온 집이라는 것은 패밀리 유닛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족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단위 온 집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몇 살 몇 살짜리인지 언급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를 믿으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는 유아 침례를 받는 아이들이 영아들이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모죠. 자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가족 단위의 침례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를 주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장로교에서는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근본 뿌리는 천주교에서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 침례 또는 세례가 이퀄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죽으면 안 되니까 더 빨리 구원받도록 아니면 장로교에서 하는 말대로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장래에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그냥 hopefully 바래서 내 믿음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유아들에게 세례나 침례를 준다는 것이 저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며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람들도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복음을 충분히 이해했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께서 나 개인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침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 당시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굳이 언급한다면 가족 침례의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분명히 그 아이들도 침례를 받았다면 분명히 그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구원받은 아이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의 삼자교회는 미성년자는 침례를 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침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 왜 침례를 받을 수 있나요? 걔들이 믿으니까 복음을 이해했으니까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침례를 자격이 충분히 된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그 사도행전 8장의 36절 37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침례를 받을 조건은 충분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인 침례를 위한 네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 첫째, 구원받은 자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 받는 자가 교회를 다닌 지 20년 돼야 된다, 30년 돼야 된다, 학습받아야 된다, 성경 공부 과정을 끝마치면 당신 침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적당한 나이를 딱 무자르듯이 몇 살부터는 침례 받을 수 있다 말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성경을 일독했건 이독했건 기도를 유창하게 하든 못하든 침례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침례받을 첫 번째 자격, saved candidate,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침례받을 수 있다는 것, 본인이 원하면. 자, 두 번째 침례받을 조건은 물속에 잠기는 수침례를 우리가 믿는다. 셋째, 이 침례는 구원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시이다. symbolic representation,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짓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침례를 우리가 믿고 베풀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인 침례를 위한 네 번째 조건은 성경적인 권한을 지닌 신약적인 교회가 침례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교회를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경적인 신약적인 교회가 아니라면 다시 받을 것을 침례를 다시 받을 것을 저는 권고해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좀 실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단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교회가 침례를 주는 교회입니다. 이단 가운데 침례를 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침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라고 제가 그 대답에 나오기를 은근히 기다렸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침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5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약한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엉뚱한 대답하시기를 은근히 기다렸다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구주도 한 분이신데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아멘.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There is no two saviors in the world. There is no two saviors in the world. It cannot be. 한 분입니다. 영화로서도 죄송합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에 정확합니다. 한 주와 한 믿음과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은 한 믿음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한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말씀으로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침례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소개하는 침례도 하나다 이 말은 적수례도 아니요, 관수례도 아니요, 모래 잠기는 침수례, 성경적인 지방적 독립교회의 권위로 받는 침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침례교회가 주는 침례 그거 하나 이게 아니라 그런 측면보다 원론적으로 성경적인 침례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살펴볼 것은 침례받은 결과가 뭐냐. 여러분 내가 침례받으면 내 믿음이 갑자기 뭐 일취월장 더 성장하고 아팠던 몸이 갑자기 병이 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국에는 이 가정교회들이 몰래 침례를 받다 보니까 저는 침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것도 침례탕에서 준 아마 제 일생의 침례탕에서 준 침례보다도 욕조에서 준 침례가 더 많을지 모르겠네요. 몰래 침례식을 해야 되니까 때로는 바닷가에서 할 때는 제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붙들려가면 어떡하나. 수영장에서 침례를 주다 누가 고발하면 어떡하나. 정말 두근거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두근거려요. 자, 성경적인 침례를 받는 결과는 무엇이냐? 어떤 경우는 중국에서는 침례를 받을 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병들이 나아요. 근데 성경적인 침례를 준다고 해서 병이 낫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음을 제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침례받는 결과는 병이 낫고 뭐 갑자기 기적이 발생하고 우리 삶에 굉장한 어떤 전환점이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성경적인 침례가 낫는 결과, 우리에게 주는 침례의 결과는 무엇이냐? 첫째, 내가 침례를 받을 때 지역적인 독립침례교회의 회원이 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드디어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었다.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었고 내가 비로소 베프티스트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침례자가 아니죠. 침례받은 성도가 아니잖아요. 침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베프티스트, 침례교도가 된 것입니다. 왜 이게 놀라운 특권인지 오늘 설교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개교의 회원이 되어서 드디어 헌신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받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게 합니다.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헌신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헌신 못하게 합니다. 우리 찬양대 앉아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다 침례받은 줄 제가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다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침례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회원이라고 인정하시는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 교회 성서침례계 회원들은 모두가 다 침례를 받으신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0: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침례의 결과입니다. 자, 또한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된 겁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사무총회,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무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침례받고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들의 어떤 행사할 수 있는 헌신이라든지 투표할 수 있다든지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사역자들은 그 교회 성도를 진짜 우리 교회 성도로 인식하고 주님의 지체로 인식하고 그분을 섬기고 주님 안에 지체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우리 교회 아직도 정식으로 회원이 안 됐다고 해서 사역자들이 그분들을 향해서 관심을 덜 갖거나 기도를 안 한다는 측면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적인 교회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침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침례 안 받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례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니신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여러분은 행당동에 소재한 성서침례교회 회원은 적어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끝으로 침례교회들의 영속성과 우리 침례교회가 왜 신약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계보, 이 믿음의 어떤 전통을 이어온 침례교도들의 흔적들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례교회들의 영속성. 자, 영속성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한번 세워졌다면 그 교회는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날까지 이어내려온 것이 우리 침례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에 침례교회라는 네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례라는 단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침례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다고 그러시면 여러분 성경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없어요. 침례교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갈라디아 교회, 테살로니카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장로교회도 없고 감리교회도 없고 침례 세례가 없었고 오직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베푸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 저 사람들은 침례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로컬 인디펜던트 교회들이기 때문에, 지방적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침례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였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은 침례교도들이었습니다. 침례교도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침례교회들이었습니다. 제가 끝부분에 가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침례교회의 영속성이 왜 중요하냐? 올해로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정확하게 500년이라고 제가 누누이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개신교도가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리포머가 아닙니다. 우리는 리포메이션에 속한 교회들이 아니라, 개신교회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침례교회의 영속성을 믿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세워주셨던 그 신약적인 교회들이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는, 선조가 되는 조상교회들이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들, 개신교회 성도들은 그거 잘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가 개혁교회, 개신교회 속한 성도가 아니고 개신교회 속한 교회가 아니군요 이야기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속한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나 개혁교회나 개혁교회, 개신교회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침례교회 영속성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통으로 성경적으로 명맥을 잇고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우리의 선조교회라고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침례교회는 우리 한국에 있는 남침례교회는 아마 이런 생각 희박할 거예요.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회는 그래도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남침례교회는 지금 여자 목사도 등장하고 있고 여자 장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방언 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의 교리적인 원칙적인 부분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남침례 교회는 아마 많은 분들,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개신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개신교회 또는 개혁주의자들이 아니라고 인식하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핍박 가운데 이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믿고 불태움 당하고 물속에 빠뜨림 당하고 온갖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타협하지 않고 죽어갔던 순교당한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고 우리 앞서간 교회들의 발자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몇 가지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기록들을 한번 읽어드리면 트렌트의 종교회의의 수장이었던 로마 천주교의 신학자, 신부였던 카디널 호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침례 교도들이 과거 1200년 동안에, 이 1200년이라는 기간은 교회사 가운데 등장했던 암흑기간을 말합니다. 그 암흑기간 동안 1200년 동안에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았거나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든 개신교회보다 더 많은 숫자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트렌트에서 종교회의를 인도했던 그 수장이었던 이 호시우스라는 사람이 인정했던 거예요. 감리교회 지도자였던 요한 리펫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추후 1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침례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침례 교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당시엔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교인들만 있었습니까? 뱁티스트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100년 전후에는 종교개혁 일으키기 한 1500년, 140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교파도, 어떤 교단도 개신교, 구교, 천주교가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침례교회였었고 저 교회를 가리켜서 침례교회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 교회가 침례를 믿고 침례를 베푸는 소위 말하는 침례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종교개혁 일으킨 개신교들이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뭐 쭉 생기면서 우리도 생겼다 이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교회 뿌리는 신약교회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터교회의 역사가 했던 루터교단의 모세임이라는 분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1세기는 침례교인들의 역사였다. 루터와 칼빈이 나오기 전에도 유럽 사람들이 살고 있던 거의 모든 나라에는 현재 네덜란드 침례교회의 교리를 완강히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은밀히 숨어 있었다. 루터교회 지도자였던 모세임이란 분도 인정한 게 뭐냐면 1세기 경에는 유럽의 전역에는 침례교도들과 침례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창시자 알렉산더 캠벨은 침례교인들은 그들의 기원을 사도시대로 추적해 갈 수 있으며 현시대에 이르기까지 매 세기마다 존재해 왔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장로교단에서 발행했던 에딘버그 백과사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침례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기를 침례교회란 전에 재침례교도라고 기록되었던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교회이다. 참으로 이것은 터툴리안의 시대부터 괄호 열고 교회 시대, 초기 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그들의 교리로 생각된다. 자, 보십시오. 장로교회 지도자, 그리스도교회의 지도자, 루터교회 지도자, 그리고 천주교회 당시에 종교회를 지도했던 수장, 감리교회 지도자, 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주후 1세기 전후에는 침례교도들이 전부였고 침례교회들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침례교회들의 영속성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성경 구절을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함께하겠다. 누구와 함께하겠다? 교회와 함께하겠다. 그 말은 예수님의 약속은 실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 세우신 그 침례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아니 더 나아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무엇이냐면 침례교회의 영속성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요한 에베소서 3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이 말씀을 잘 관찰하면서 분석해보면 침례교의 영속성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1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당시에 주후 60년 전후 1세기가 채 되지 않았을 때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힌트가 요금. 중요한 게 바로 요금.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무엇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요? 따라서 해 주십시오. 침례교회.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교회 침례교회라고 안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침례를 믿었고 침례를 받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에베소서 3장 2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관으로 계속해서 존재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암흑기간 동안에도 침례교도들은 여전히 명맥을 이어왔을 것이고 종교개혁 이후에 침례교회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에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주의자들이 장로교회를 세우고 감리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계속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는 명맥을 이을 것을 이 에베소서 3장 21절 이런 구절을 통해서도 침례교회의 영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침례를 베풀었고 침례를 믿었던 교회들이고 성도들이었고 전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C번 교회사에 남겨진 침례교도들의 흔적들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주 313년경에 콘스탄틴이 국가교회 소위 말하는 캐톨릭 처치를 세웠습니다. 카톨릭을 세웠습니다. 국가교회로. 그리고 그 당시 침례를 존중하고 침례를 믿었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국가교회에 조인하라. 핍박을 멈추고 이제 어떤 인정해주겠다 국가교회에 오라고 했을 때 여전히 핍박을 무릅쓰고 우리는 국가교회에 조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종교와 신앙은 불가분 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천주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 피흘린 발자취를 보면 수장을 시킵니다. 수장을 시킨 이유가 아, 너희들은 침례를 믿지? 잘 됐다. 니네 물속에 한번 들어가 봐라. 물 좋아하지? 물속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침례교도들 침례를 행한다고 해서 제 침례교도들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물속에 빠뜨려 죽이는 수장을 통해서 핍박을 가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무를 쌓아두고 불을 질러서 우리 재침례교도들, 침례를 믿고 행하는 그들을, 세례를 거부한 그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잔인한 이 고문, 그 도구들을 만나서 상상할 수 없는 고문들을 가해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을 당하고 사라져갔습니다. 5천만 명 이상이나. 그들이 바로 암흑기간 동안, 암흑기 이후에도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사라졌느냐? 침례교회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느냐? 침례교회 성들이 사라졌느냐? 사라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많은 침례교회 그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던 분들이 유럽 전역에 흩어졌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급기야 1955년에 한국으로 침례교회 후손들인 우리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곳에 성서침례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침례교회 뿌리고 침례교회의 영속성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신교회나 개혁교회의 후손들이 아니고 개신교회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신약적이고 신약성경 시대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족보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감사함으로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린 귀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서부터 침례교회를 오신 분은 정말 복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도 처음서부터 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기로 결정한 그날 장로교회로 가느냐 침례교회 가느냐 기로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례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 구원은 받았지만 침례 안 받으신 분, 조속한 시일 내에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소련 공산주의 체제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믿는 분들은 공산주의 핍박을 피해서 밤중에 은밀하게 그 시베리아의 얼음을 깨뜨리고 영하 20도, 30도 되는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편함을 위한다면 세례를 받으면 끝이잖아요. 물방울 뿌리면 끝입니다. 옷 젖을 일도 없고 옷 갈아입을 일도 없고 추운데 겨울에 나갈 일도 없고 얼마나 간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말씀은 간편하고 불편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선조들이 지켰던 이 귀한 믿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홀리도 변개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말씀 그대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실천하기에 편한 대로 인본주의에 서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 우리의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침례 받지 않으신 분 침례 받으시기 바라고 침례 받으신 분들은 이 귀한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기쁨으로 감사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BBN 방송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한 용어만 바르게 좀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 해석이 인간적인 것으로 빠질 위험은 없습니다. 성경 용어 자체를 사람들이 늘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해석 자체가 꼬이고 엉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0: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시 목사님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106번째 강해 믿음을 지켰으니를 전해주십니다.
1: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믿음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 한국 교회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한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믿음 주제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36번 강의를 하고 마쳤는데 6년 지나서 다시 이제 믿음 설교를 시작을 했죠. 6년 뒤에 믿음에 대한 설교를 다시 시작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 용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말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그 이전에 대장간 출판사 운영했던 그 박기삼 씨를 만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10년 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평택에선가 제가 박기삼 씨를 이제 만나서 그때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때 한 얘기 중에 한국교회가 성경 용어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성경 용어를 좀 바르게 이해시키는 좀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동감을 했죠. 그러면서 그 박지삼 씨가 제가 그 작업을 하면은 책으로 자기가 내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작업을 한다는 게 엄두가 사실 나지를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용어를 찾아서 성경적 기준에서 이제 바르게 해석해가지고 글로 쓴다는 게 정말로 그 만만치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 혼자 하기보다도 그래도 성경을 좀 바르게 해석하는 몇 분을 이제 같이 찾아서 나누어가지고 얘기 작업하면은 쉽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골라가지고 그분들께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분들도 그렇다고 모두가 다 이제 한국교회 정말 필요한 그런 작업이라고 공감은 하긴 하는데 자기가 그 일에 참여해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곤란하겠다. 다들 사양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무산되고 말았죠. 그 후에도 제게는 계속 그 작업 필요하다. 정말 이건 이제 필요하다 하면서 언젠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이제 믿음에 강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계속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차피 제가 매주 설교 원고를 이제 죽으나 사나 써야 되니까 기록을 하니까 따로 시간 내가지고 원고를 뭐 쓰지 않아도 되고 또 믿음을 성경 용어와 연결해가지고 또 설교하면은 자연히 그 용어 해석이 해설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영어 해석 작업을 마치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6년 지나가지고 믿음 강의를 그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꼭 먹고 알 먹고 뭐 그런 이제 뭐 일이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믿음에 대한 설교를 보면 알겠지만은 모두가 다 성경서 말한 용어를 믿음과 연결해가지고 해석한 그 설교만 제가 계속 해왔습니다. 성경서 대개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고 또 오해할 만하다고 생각된 단어들, 그런 용어들을 찾아가지고 믿음과 연결해서 이제 설교를 해왔던 것이죠. 그게 제 나름대로의 용어 해석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그 믿음 설교를 좀 잘만 참고를 하신다면은 적어도 이 성경의 어떤 용어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한 용어만 바르게 좀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 해석이 인간적인 것으로 빠질 위험은 없습니다. 성경 용어 자체를 사람들이 늘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해석 자체가 꼬이고 엉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우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성경 용어를 해석해버리죠. 사랑도, 은혜도, 겸손,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배운 도덕적 토대,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세상 지식과 상식과 도덕에 맞추어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 강의를 제가 좀 마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바른 이해와 좀 시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성경서 증거하는 그 참되고 바른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좀 그런 믿음의 길로 계속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이 박기삼 씨가 대장간을 남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 용어에 대한 이 책을 그 사람이 못 내줍니다. 언제 책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뭐 인터넷에 올려져 있으니까 뭐 그것으로 도움받을 사람들은 뭐 도움받고 계시겠죠. 또 책으로 낸다 해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제가 다시 원고를 다 또 봐야 되고 또 수정 작업을 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것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뭐 그것까지 제가 믿음을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설교로라도 이 작업을 좀 마칠 수가 있어서 저로서는 감사할 그런 따름이죠. 근데 실은 오늘 그 마지막 설교 준비하면서 또 하나가 생각이 탁 나는 겁니다. 바로 부흥. 제가 이걸 왜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믿음과 부흥. 이게 또 한국교회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뭐 다음 주일이라 또 부흥에 대해서 또 설교도 되긴 되는데 제가 믿음 강의 마지막을 몇 달 전부터 오늘 본문으로 딱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생각했던 대로 믿음 설교는 오늘로 마치고 나중에라도 혹시 책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부흥에 대한 글은 따로 써가지고 넣으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뭐 믿음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믿음의 그 마지막 설교 본문을 이제 디모데후서 4장으로 정하고 그 제목으로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제 정한 것은 이 본문이 그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유언이다. 이래 생각을 하면은 그 바울 같은 사람이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로 뭘 남겼을까? 그 유언이 이제 우리의 유언이 되어가지고 바울처럼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으니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의 삶을 또 좀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6절 보시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전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부었다는 것은 이제 그 제물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그런 게 있는 그걸 아마 의미 같습니다. 이 말은 이 바울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왔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쳐진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뭐 교회를 부탁한다, 뭐 복음 열심히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떠날 시가 가까워서 믿음에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7절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는 말을 좀 몇 번 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적들이 많았잖아요. 바울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생각하면은 그 바울의 싸움이라는 게 혹시 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얼핏 들 수가 있어요. 싸움에는 적이 있어야 되죠. 그 적이 바울을 핍박했던 그 무리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대개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바울이 너무 적이 많아 고생을 냈고 핍박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거, 그게 바울의 선한 싸움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쉽게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결국에 그 바울이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믿음을 지킨 것으로 그런 결론이 이제 내려지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바울의 싸움을 그런 시각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오늘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와 바울의 그 상황과 우리 상황이 달라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면은,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켰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지키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는 바울이 겪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적들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 잊고 살아가는데, 너무 쉽게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내 싸움으로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변하면 또 몰라도 지금 환경에서는 선한 싸움, 실감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어느 환경에 살지 않습니까? 뭐 특수한 지역에 뭐 공산지역이나 팔리 그런 데 빼놓고는 거의 모두가 다 어떤 핍박이 별다르게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도 다르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이 과연 얼만큼 실감이 되어질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선한 싸움의 필요성, 내가 그 싸움이 좀 동원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얼만큼 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싸움의 대상,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께 뭐 적이 있습니까? 적이 없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 오면은 이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 뭔가 다른 싸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선한 싸움에 대한 생각부터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선한 싸움 그러면은 복음을 위해 싸우는 거, 그런 생각들을 이제 또 하기 쉽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 그걸 선한 싸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가령 그 뭐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교회에 나가겠다 하니까 남편이 반대를 하는 거, 그래서 주일마다 남편과 막 싸우면서 기어코 고집 부려서 교회를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을 대개 교회가 그 선한 싸움으로, 교회 못 가게 막는 남편은 사탄으로, 그렇게들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남편을 세워가지고 내 신앙을 방해한다, 싸워 이겨야 돼, 이기는 게 뭐냐, 남편을 이겨서 교회를 나가는 거, 그런 생각들을 대개들 하죠. 그걸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도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나로 하여금 주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이 외부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내부, 내 안에 있다. 그걸 까맣게들 잊고 살아갑니다. 내부의 적, 내부자? 내부자? 내부의 적,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적이에요. 내가 나의 적이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싸움의 적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못 가게 막는 남편이 사탄이고 적이라고 해 보십시다. 교회 못 가게 한 남편이 적이라면 남편 악한 자예요. 악한 자죠. 그러면은 기어이 교회를 나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악한 자의 남편과 싸우는 본인은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선한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악한 남편과 싸우는데 내는 신앙 지키기 위한 선한 자다.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선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자, 바울이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자, 악한 자 그러니까 좀 또 막 그럴지 모르니까 죄인합시다. 바울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바울 같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악하다고 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이 더 튀어나오겠지만은, 바울 스스로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다. 그게 바울이 자기를 위한 평가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이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늘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건 다 선한 겁니다. 나에게 좋은 건 다 선한 것이고 나에게 좋지 않은 건 다 악한 자예요. 그게 사람 습성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는 게 선한 겁니까? 인용이 되는 게 선한 겁니까? 예? 다 달라지죠. 내 기준, 내 입장에 따라서, 내 시각에 따라서. 내가 좋으면은, 내가 기각되는 게 좋으면 기각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 원칙은 사실 내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드러난 선악 구조입니다. 늘 인간 사는 그거예요. 선과 악을 자기를 중심해 가지고 판단해 버리죠.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은 신앙을 방해한 사탄 같은 악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 입장에서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비기독교인이 볼 때에는 교회 가는 건 쓸데없는 거죠. 교회 가서 시간 들어 헌금한다고 돈 들어가 쓸데없는 일에 힘 빼는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비기독교인 볼 때에는 교회 가는 게 악한 거예요. 그것이요. 쓸데없는 거. 그러니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뭔가 하면은 서로가 다 내가 선하다고 하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선과 악을 내 중심으로 판단치를 않습니다. 선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은 선과 악을 하나님을 기준해가지고 판단해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선이고 나머지 몽땅 다 뭡니까? 악한 거예요. 그게 성경 기준이에요. 내가 일생 동안 착한 일을 하면서 남 도우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악한 거야. 악하다. 이렇게 여기는 게 성경의 판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일평생을 선 착한 일을 살았는데 왜 그 악합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잣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뜻에 일치되지 않은 모든 걸 악한 거 여기입니다. 하나님 뜻에. 여기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겠다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것이 아니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 그래서 악한 자, 죄인으로 규정된 우리 안에서는 선한 싸움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선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목은 선한 싸움인데 기준은 낮죠. 왜 나를 교회 못 가게 해? 그러니 넌 악한 거고 나는 선한 거야. 늘 자기를 선한 쪽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나 주일 지켰습니다. 난 십일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면에 뭐가 있냐면은 나 좀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난 이러니까 선한 사람 아닙니까? 난 믿음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를 악한 자로 보고 예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평소에 십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를 선한 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선한 자기가 선한 일 정도 보태가지고 영생을 얻어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네 소유 다 팔아가지고 놔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게 선한 겁니까? 예수를 따르는 게 선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게 선한 것이죠. 그러면은 자, 예수님도 그 재산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그냥 나를 따라와 그러면 되는데 왜 소유를 다 팔아라 그런 말씀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쫓아 그럼 따라가면 되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를 다 팔라고 하시면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야 돼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물론이고 우리도 나에게 있는 것을 다 포기를 안 합니다. 저보고 네 재산 다 팔고 목사에 저 안 하죠. 저 뭐하러 합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요, 그 부자 청년이 소유를 못 팔았습니다. 예수를 떠나지 않고 같이 있다 갑시다. 그 청년이 예수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소유를 못 판 자기가 생각나겠죠. 팔지 못한, 아, 예수님이 소유를 다 팔라겠는데 난 못 팔았어. 그 내 소유를 아끼는 그게 내 속에 있구나. 자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상태에서 예수를 따른다 할지라도 난 선하다. 그런 말이 못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따르면서 아, 난 아직도 내 걸 포기 못한 악한 자구나. 늘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아, 그 예수님만이 의롭고 의가 그 의로움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었을 때에 왜 내가 예수를 떠나시고 없는가? 그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부자 청년이 소유를 다 팔고 나서 다 나눠주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소유를 다 내다버린 믿음으로 평생 동안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갔다. 2번, 자기 의를 챙겼다. 몇 번 얘기했습니까? 몇 번일까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이 청년이 이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십계명을 지킨 것으로 자기를 난 선해. 그리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 청년의 습성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어떻게 될지 짐작되고도 남아요. 자기를 소유를 다 팔고 팔아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따르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길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를 필요로 해서 그 의로운 필요로 해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더욱더 깊은 선한 사람으로 더 높이고 싶어서 이를 따르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청년 경우에서 소유를 다 팔고 내 걸 아끼는 그런 유혹을 다 떨쳐버리면서 소유를 다 팔고 나눠주고 예수를 따르는 그게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이 한국교회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지킨다는 건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육을 물리치면서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그 길로 가는 거. 그걸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 해서 그 믿음 지킨 속에는 늘 드러난 게 내 의가 드러나요. 나 지켰습니다. 나 지켰습니다. 내가 드러나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믿음이 실패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각을 못해요. 이게 굉장히 참 심각한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릅니까? 왜 예수를 따르고자 합니까? 예수님 의가 필요해서 그 의로움이 아니면 난 안 되니까 그 의로움 때문에 쫄쫄쫄 가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따름으로 나의 믿음 나의 선함 이게 더 부각되어지는 그쪽에 기울어진다면 이미 그것은 믿음이 실패자고 믿음 밖에 있는 것이다. 이 청년의 잘못된 게 뭐냐면요. 소유를 팔지 못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대개 사람들이 소유를 버리지 못한 욕심이야. 그걸 잘못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걸 잘못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의 잘못이 뭡니까? 예수를 팔아버린 겁니까? 유다의 잘못은요, 예수를 팔아먹은 자기에게 그 주가 누구인가를 모른 거예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죽어버린 것, 스스로. 그게 그 잘못이에요. 자살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누군가를 모른 겁니다. 이 청년 잘못도요, 소유를 버리지 못한 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그게 잘한 것이 아니고, 아니지만, 소유를 버릴 수 없는 게 인간성이다 자체가 그걸 간파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떠나버린 거 그게 잘못된 거죠. 만약 이 청년이 십계명을 열심히 지켰다 해도 소유를 버리지 못한 자기를 이제 보게 되면서 아 죄가 뭔가를 내가 알겠구나 또 예수를 떠나서는 내 죄가 해결될 수가 없겠구나 이걸 알았다면은 죄를 고백하면서 쫄쫄쫄 예수를 따라갔을 겁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청년이 예수님 말씀대로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고 소유를 팔지 못한 그런 나의 모습 그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욕심 버리지 못하는 그걸 보면서 아, 주님의 의로움이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다.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을 실천해야만이 예수를 따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대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격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청년은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넌 그것 때문에 너 죄 때문에 나를 떠나면 안 돼. 그것이었는데 청년은 그걸 오해를 해버린 것이죠. 딱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딴 게 아니에요. 나의 죄인됨을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에요. 난 죄인이야. 나 인정했네? 됐네? 그게 아닙니다. 난 죄인이야. 인정이 됐어. 그건 역시도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기 의로 여기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 습성이라고 하는 게 요리조리 할 때 동글동글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더라 요즘에 그 김꾸라지라 하던가 뭐꾸라지라 하던가 덕꾸라지라 하더라. 어떻게든 빠져나간 도사입니다. 죄인 해놓고는 난 죄 인정했어. 나 맞잖아 했잖아. 늘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죄를 안 보는 겁니다. 죄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난 고백하잖아. 그래서 믿음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한 대로 늘 자기를 경계하지만 안 돼요. 인간이 그 정도로 아주 악하고 괴명한 그런 존재니까 자기를 경계하지만은 안 되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얘기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행한 그 업적들, 그 업적들을 보지 않고 자기 죄인됨을 본단 말입니다. 자기 악함 보면서 예수를 떠나 살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 그걸 아는 자로 살아온 인생, 그걸 두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뭐 회사에서 주일 출근하러 가는데 그걸 거부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갔다. 물론 잘한 거죠. 잘한 건데 그걸 또 믿음 지켰어. 그런 게 문제라는 거. 그걸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 그걸 경계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난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걸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 믿음 지켰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전능하신 한 힘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간섭해 오신 하나님의 인도, 그 인도하심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난 지키는데요.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끌어왔는데 끌려왔다는 것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놓쳐버리는 거죠. 그게 믿음에서 벗어난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 교회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유혹할 때 싸워 이겨가지고 죄 짓지 말고 교회를 나가라 그런 취지가 아니라겠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가게 하기 위한 것이 믿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오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믿은 걸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자꾸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 이루어주는 도우시는 그런 힘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들어서 알겠지만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것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 그 얘기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내가 지켜가지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주의 의로우심 믿고 주의 의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고 나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끌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음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 8절 보십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은 바울이 여러 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업적을 이루었고 교회를 많이 세웠고 그것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한 일, 업적, 사람이 한 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의 상에 차등이 있다.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진 것은요. 바울이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의로우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의를 믿은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는 거죠. 난 죄인의 개수일 뿐이고 나의 나된 것은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이다. 주의 의가 아니면 난 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주의 의를 믿고 의지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나를 살린다. 그 의로운 내가 의의 세계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바울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 24장로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 주어진 관을 면류관을 다시 내드립니다. 자기들은 그 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데 무슨 천국의 상급에 차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받은 면류관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도록 내어놓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또 그 8절에서 바울이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자기에게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그래요. 여기에도 어떤 업적의 비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로운 재판장이 면류관 주신다면 재판장이 재판한 사람이거든요. 재판을 해야 돼요. 우리를 재판하는데 어떻게 면류관 주어집니까? 우리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의의 면류관 주어져요? 우리에게서 우리의 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를 근거해서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의가 아니고 재판장 오신 그 주님의 의, 그 의를 보시고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 내가 지켜내는 것도 없고 내가 싸우는 것도 없고 내가 이기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짜로 받아 챙기는 그 천국. 그 천국을 우리가 지금 미리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은 정말 실패자인데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난 예수님의 의를 필요로 할 뿐이고 의를 붙들 뿐인데 그 의가 내 공로가 되어가지고 면류관을 주어지는 거. 그게 감사로 살아가는 이것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신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의를 끝까지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주님 재림하시면 천국 가겠지. 솔직히 여러분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립니까? 사모하십니까? 그건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오신다 그러면은 아니 잠깐 한 주만 기다리십니다. 돈 다 쓰고 갈게요.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늘 뭔가 아쉬운 거죠. 그런데 주의 오심을 정말로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나 천국가 그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나 같은 자가 영원한 의의 영광을 입는 것 그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망이 되고 그게 알고 싶어서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은요 주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주의 의가 내 전부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 살아가는 거, 살아가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그런 마음 지켜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싸움이라는 것도 나 안 보는 거예요. 내 행함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행하신 그것만 우리가 소망하고 의지한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적은 늘 나를 보려고 한 나죠. 결국 우리는 바울처럼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필요한 그 믿음. 우리를 그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우리를 도우시고 끌어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고 죄인의 계수인 우리가 정말 없으면 안 된 필요로 하는 것은 주님의 의로우십니다. 그 주의 의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의로 내가 살았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부요가 되고 배부름이 되어지는 찬송이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신자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순간.

안에 그 믿음, 이 믿음을 지켰으니 그 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언이 되어서 죽는 순간까지 뭐 딴 거 있습니까?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담에 마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연 40번째 독립운동이란 말에 깜짝 놀란 산정현 교회 식구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랑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 독립운동이란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1: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참말입니까? 독립운동이란 게?
2: 아이고, 기르게 말이야요. 우리를 놀리는 것 같아요. 안 그러십니까?
3: 아이고, 저 아닙니다. 응? 참말입니다. 이제 곧 아주머니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 아니, 그럼 그것이 참말입니까? 아유, 여기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니 이런 날이 다 오고 말이야요.
2: 아유, 기르게 말이야요. 아유, 아이, 그래, 무슨 일입니까?
3: 부인, 그 몸이래 이제 괜찮은 게야요?
4: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대요.
3: 그래도 좀 쉬라우요. 안정이 제일이라고 하던데.
4: 안 여자가 지압이 하는 일에 쉬면서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저라도 도와야지요.
3: 참으로 날 도와줄 수 있까시요?
4: 뭔데 그러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면 돕도록 하죠.
3: 독립신문이라고 들어는 보았소.
4: 독립신문이라면 서재필 선생님이 만드신 것 말고 다른 것이 또 있나 보죠?
3: 그렇소. 그 지금 상해에서 그 신문이 만들어져서 우리 동포들에게 비밀리에 전해주고 있답니다.
4: 그래요? 그거 아주 잘된 일이군요.
3: 그 일에 곧 당신이 좀 도와줘야겠소.
4: 제가 어떻게...
3: 그 우리 아주머니들이 그것을 그 이곳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4: 정말이요?
3: 그 일이래 그 임자가 책임자가 돼줘야겠시오.
4: 제가 책임자라니, 아니 저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3: 어려운 거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안 띄게 그걸 나눠주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부인, 할 수 있까디요?
4: 부족하지만 힘 닿는 데까지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 그저 아주머니들을 담당해줄 사람들이 없었는데 님자가 그 일을 해준다니까니 이제 곧 마음이 좀 놓입니다.
5: 요즘 저 선진들 동정은 어떤가?
6: 예, 지난번보다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문화 정치가 먹혀든 것 같습니다. 이제 살만해지겠다는 말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5: 뭐? 살만해지겠다고?
6: 예.
5: 역시 저 선진들이구만. 하나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생각을 못한다니까.
6: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리들을 도통 안 굴리는 것 같습니다.
5: 저들이 머리를 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머리가 비상하다는 거다. 안 그런가? 누가 알았겠는가? 문화정치의 숨은 계략을 말이야. 하여간 저 선진들은 연구 대상이라니까.
6: 그렇다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5: 당연하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겐조, 너무 저이면 끊어지는 수가 있으니 먹이를 불어넣고 기다리는 호랑이처럼 눈을 띄지 말더라. 더욱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0: 여러분 그 조용히 들어오시라요. 자자 어서요. 자 이리로 오시라요. 그저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시오. 그럼 제 말을 잘 들으시라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우리 대한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투사가 되었시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입니다.
1: 유계주는 사람들 앞에서 보자기를 하나 들어보였다.
0: 이거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이 신문입니다. 독립신문.
1: 유계준 장로는 검은 보자기에 쌓여있는 신문 다발을 꺼내 보였다.
2: 아니, 웬 신문입니까? 기거이...
3: 저, 가만. 독립신문이요?
2: 아이고,
3: 독립신문이라뇨?
0: 길었습니다. 이거이 독립신문입니다. 이 신문이래 상해에서 이광수 선생과 주요한 선생이 만들어낸 거입니다. 이 신문이래 우리 민족의 나라 사랑이 담겨있는 신문입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바로 이 신문을 우리 동포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입니다. 예전엔 독립투사들만 모아왔던 거이지만은 이젠 우리 모두가 봐야 할 신문입니다. 독립이래 기꺼이 별거 있겠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온 백성들에게 있으면은 기꺼이 곧 독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줄 이 신문이래 많은 사람들 손에 전해지도록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는 거이디요. 일본이래 이거이 냄새를 맡고 어깨 달라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래 붙잡히지 말고 이 인물에 다 해야 하디요. 알겠습니까?
3: 길에다가 걸리면은 욱하는 겁니까?
2: 그는 고조 일본에 붙잡혀 고문이래 당하는 거이가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무서워서 나라를 사랑하는 일을 못하면은 기꺼이 어디 사람입니까? 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를수록 더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을 내서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봅시다래.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4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저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N의 모든 운영 재정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순수한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충당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오시는 후원금은 방송국 직원들의 생활비를 비롯해서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관리하며 또한 새로운 지역의 방송 기지를 건립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방송을 홍보하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저희 방송 사역자들의 사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하고 그 나머지는 더 많은 곳에 방송을 보내기 위해서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사역의 물질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은 웹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0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3: 제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밑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배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것으로 행하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2: 제 11장.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앗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련이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 아들 불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취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봉편산에 머물고 주의 신인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드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3: 제12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라.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배역한 적서가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 제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기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기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음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거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발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에스겔 10장에서 1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신명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말씀 함께 하겠는데, 이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모세의 위대한, 어찌 보면 노래죠. 또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방면에 걸쳐서 대단히 훌륭한 노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터인데요. 31장에서 모세가 이와 같은 노래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겠다고 그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들을 당시 그 후배들이 이제 쭉 듣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매기 목사님이 지 모세야말로 락음악이다. 락음악.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생각을 했죠. 지난 시간에 이 락음악이라고 그래서 이 뭔가 봤더니 반석이라는 말이죠. 반석 위에 세운 노래. 진짜 이 모세의 노래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기억을 하시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모세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당연히 배워야 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국가와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노래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배워야 함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또한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민족음악을 작곡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국가의 법이 어떻게 제정되든 불평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멜로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듣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고 흥얼거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좀 그렇게 노래로서 민족을 가르치면은 좀 더 사람들이 잘 세워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음악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의 법보다도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노래가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 매우 우리는 어찌 보면 참 위험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봅니다. 얼마나 이상한 노래들이 많습니까? 그런 노래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선택하고 또 조심해서 부르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불러버린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은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 현대의 그 음악들은 너무도 이 광적이고 우리의 정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싶어요. 자, 본문으로 우리에게 들어가 볼까요? 아, 어찌 보면 그 31장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조심해서 읽고 또 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자, 3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랬습니다. 먼저 1절을 한 번 더 보면은 하늘의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하늘과 땅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선포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추방하실 때도 이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동시에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사야서 1장 1절과 2절이 이와 같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지금 모세가 하는 노래와 이사야가 처음 시작하는 노래와 상당히 흡사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비밀스럽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알고 행하실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시는 것도 너무도 정당한 행위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2절 말씀도 참 한번 읽었지만 더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조를 해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다. 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과 때를 잘 보여주는데 시편 기자는 시편 72편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뵌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어요. 그때 그녀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이제야 자신이 시편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 말했다는 겁니다. 마치 뵌 풀과 같은 입장에 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담비로 임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기독교 인구가 쫙 일어나고 있는 중국도 그렇고 여러분 이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는 생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대개 비가 올 때 와야 되고 그 온 비로 말미암아 곡식들이 생명을 얻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비가 바로 단비가 아니겠습니까? 그 단비는 먼지도 씻어주고 공기도 정화시켜주고 또한 곡식에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자연세계에는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 말씀의 단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건데 그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아요. 3절 봐보세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행여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 할지라도 헛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요즘 시대의 태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의 무게가 너무도 현저하게 낮아진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보실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다시피 이 모세의 이 노래는 반석을 소재로 하는 가사입니다. 이 노래는 반석이란 말이 7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요긴한 모퉁이 돌이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들을 따르던 반석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완전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공덕을 매우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해야만 합니다. 자, 5절, 6절 보아보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자라는 점에서 만민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아담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범죄하고 말았죠. 그 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한 아무도 그분의 아들이라 불리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는 영적으로 구원받지 않는 한 모두 사생아가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송하는 모세의 송시예요. 7절로 9절 한번 보시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징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여기 8절이 대단히 특수한 구절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처럼 흡족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상에 있는 열방의 기업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의 부르짖는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마치 당신의 눈동자처럼 호위하시며 지키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진술 가운데 하나를 이제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여러분들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11절, 12절 말씀 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 여러분, 독수리가 작은 새끼일 때요. 둥지에서 안전하게 앉아서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주는 그 먹이를 먹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란다고요. 그렇게 자라고 또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뭐 적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해주겠죠. 쭉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자 그러나 이제 점차 이제 자라나잖아요, 새끼가. 그럼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벼랑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들은 날개를 펼치고 날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날지 못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그의 심찬 날개를 그냥 쭉 뻗어가지고 잽싸게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밑에서 그 날개로 받아가지고 다시금 그 위로 올라와서 좀 더 키우고 좀 더 먹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훈련을 시켜서 자기와 똑같이 날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 그래 어미 독수리는 며칠 후에 새끼 독수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그래서 아주 성숙시키고 성장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훈련시켜서 왜냐하면 그렇게 어른이 돼서 날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날아가기를 그 하나님께서는 소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신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잘 묘사해주고 있는 훌륭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수른이란 이스라엘을 존칭적으로 표현하는 명사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번영함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과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불만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들의 태도에 동조하는 그 옳지 못함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본문 하반절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찌고 비대했다. 그렇죠? 내가 살찌고 비대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하고 또 번성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들은 이러한 번영과 번성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기억지 못하고 되레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발로 차는 격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벌써 모세는 다 생각을 하고 그 사실을 온전함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보이지 아니하시네. 이것은 뭐 단순히 얼굴을 숨기고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뭐 정말 복을 더해주지 아니하신 거죠. 축복을 더해주지 아니하신 거죠.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산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고린도후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음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서 12장 21절 여러분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0절에 보시면 중간에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게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괜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들 가운데 분쟁과 다툼과 당짓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사도 맞는가?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과연 진리의 말씀인가? 그게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어떤 말씀들이 그런 말씀인가 하면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11장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제 이런 말씀도 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을 하니까 내가 진짜 사도가 맞다 하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 보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장 1절도 뭐 역시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이라든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을 보시면 자신이 사도라는 것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지요. 그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자신이 사도라는 거 밝히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보면 하여간에 사도라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즉 천국에 갔다 온 경험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기록합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감하면서 그 어조가 굉장히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가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세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두세 증인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보겠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겠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모든 것 확실하게 알아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잘못이 발견되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3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중간부터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어떤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여러분 예수님이 약한 것 같은데 약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약한 것 같지만 그분은 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약한 사람이 아니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강하게 대할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4절 하반절을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다는 것입니까? 강하게 대하겠다 그 말이죠. 강하게 그들을 대하면 이제 그들은 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일 끝에 보니까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벌 주기를 좋아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벌을 줘야 할 때도 있지만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벌 주기 전에 자식이 알아서 반성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잘못하면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매를 맞기 전에 빨리 뉘우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말은 너희 자신을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헬라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하는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의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 시험해보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보라.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들도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계십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라 했으니까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고 또 답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다 구원 받는 것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 받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기적을 행한다고 또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뭘 굳게 하라고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정말 부름받은 사람이 맞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점검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신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죠. 늘 불안한데. 하여튼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뭐 봉사도 해요. 근데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안하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부들 가면 얘기를 해보세요. 당신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구원의 확신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전반적인 한국교회를 놓고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해간에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뭐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나 무슨 직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여러분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질문의 의미,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의 의미는 여러분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실 이 의미가 더 큽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5절 중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안에도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도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죠. 만약에 저에 대해서 누군가가 막 공격을 해요. 저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일종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그 사실을 만약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림받은 자는 구원 못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자 그러한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뭘 두려워한다고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버림을 당할까. 여기 버림당하는 것은 구원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버림당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께 귀하게 나름대로 쓰임받았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제 와서 주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게야말로 정말 비극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나는 겁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버림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된다. 그러한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더 이상 쓰지 않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계속할 때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가겠죠. 구원받았다면.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느냐? 예,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잘난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그릇이라 그랬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시죠. 예. 좀 못나도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이 깨끗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고 신실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자 아니다. 그거죠.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기서 어디가 번역이 잘못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 부분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번역을 잘한 것이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번역한 그대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꾸면 이제 정상적인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악을 행하려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참 많은 악을 행하고 있고 또 더 큰 악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악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악을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악을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버림받은 자같이 보여도 좋으니 나를 그렇게 보는 자들도 선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 자신보다도 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참 선 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고 나만 선한 사람으로 보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이야 신앙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상관없고 그저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나만 천국에 가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옥 가는 일이 있어도 내 골육 형제들이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보다도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행복과 또 웰빙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르게 살아야죠. 우리도 천국 가야죠. 그러나 다른 사람도 바르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늘 다른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고린도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주 관심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뭐 하나님처럼 100%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온전한다는 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늘 우리가 자라가서 정말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자라나서 늘 자라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 생활과 믿음 성장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친구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있으면 여러분 전도하세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 주안의 형제가 있다면 또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시원한 가을인데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세가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그 사람은 자세가 틀려 먹었어 라는 말이 있듯이 각 사람의 자세가 그의 운명을 좌우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대단히 훌륭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는 BBN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진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세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이, 양심 고운 이방인들이, 종교성 많은 자들이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싫다고 죽여버린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가 성전이 됩니다. 이제 이런 성전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자는 말이 아니고, 주여 왜 당신은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셔야 되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겠습니다. 주님 날 섬겨주세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뜨려지리라 후반부 말씀입니다.
2: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59절. 예, 앞으로도 계속 볼 말씀입니다만 미리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정확하게 두 사람이 증거가 된 내용이 성전을 허는 자예요.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두 명이 증거하면 증인이 돼요. 사형 잘 수 있습니다. 성전을 허는 놈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죽이자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죽이자고 하는 사람이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27장입니다. 27장. 24절. 21절부터 보죠. 총독이 대답해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예수, 이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이 돌아온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살려주려고 양심 고운 사람이야, 빌라도가. 그래서 바라바, 살인강도 바라바고 예수를 내어놓고 유월절에 특사를 하는데, 특별사면을 하는데, 바라바 특별사면을 해줄까 예수 특별사면을 해줄까? 누구를요? 바라바. 예수보다, 바라바보다, 살인강도 바라바보다 누가 더 미워요? 착한 일만 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가 더 미워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율법을 다 외우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이 유대인들이 살인강도보다 예수가 더 미운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으로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이라고 주었는데 그 율법으로 자기를 덕지덕지 치장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자기를 치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너무 미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씀이 양심 고운 사람이 얼마나 미운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어렵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믿겠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3대 4대 예수 믿는 집안에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헌신 충성 봉사 다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는 주일을 성소하였고 11조를 떼먹은 적 없고, 수련회 가서 어떤 분이 오셔서 주일 빼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주일 빼먹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아, 그런 분은 얘기가 안 되죠. 아,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내가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죽인 죄인이다니까 내가 왜 예수 죽여요? 하고 되어드는 자가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똑같아요. 살인강도보다 예수님이 더 미워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면, 예수님 누구신지 정말로 우리에게 드러나면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가 너무 미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건 이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이미 여론조작 다 해놓은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군중들은 좀 깃발만 들여주면 고함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미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물론 이것이 빌라도 잘못한 게 아닌 게 빌라도가 뭐 잘못한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정말로 자기가 양심 고웠다면 끝까지 예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려는 거 뭐가 일어나요? 밀란이 일어나.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누구보다 귀해서요? 예수보다 귀했잖아요. 자기 자리 보존이 예수보다 귀했어요. 그래서 빌라도 벌 받는 거죠. 물론 나중에 소설에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소설이에요. 그 사람 소설에 보면 빌라투스라는 산이 있어요. 그 빌라도가 나중에 총리직을 잃고 저 산에 가서 수도원 짓고 뭐 했다는 그런 상상의 소설을 하긴 해요. 그건 우리가 성경에 언급 안 하니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러니까 그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소서. 평화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면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해요. 그들이 당해요. 언제요? AD 70년에. 예루살렘 포위당합니다. 사방에 로마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토둔을 샀습니다. 성을 불지릅니다. 그 작은 성읍, 예루살렘 큰 성읍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보십시오. 피가 강처럼 흘렀어요. 전염병이 흘렀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시체가 켜켜이 쌓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히틀러가 와서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공격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 핍박받는 모습.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전히 예수님을 버림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값주고 산 자들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이 성전은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성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성령이 임한 자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전은 이제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다 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자 성령이 임한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의 차별이 없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는 거죠. 이걸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이 땅이 심하게 흔들리면 땅에 기초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고요. 우리의 집들이 땅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무너지겠죠. 우리의 기업이 무너지겠죠. 은행은요, 세상 무너지면 은행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은 뭐겠어요? 똑같아요. 구약의 미가나 예레미야가 한 말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같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우리가 믿는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을 것부터라 이 말입니다. 찬송은 찬양대 찬송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무너질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 하지 못해요. 주님 무너질 것들 붙들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무너질 것들은 무너지고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 무너질 것 붙들지 말란 말입니다. 무너질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무너질 것들을 붙들고 예수를 마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남아있지 않을 것들을 오늘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그거 무너져야 되죠. 말씀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거 무너뜨리고 계세요. 자본주의 세는 돈이죠. 돈이 주님 오시는 거나 쓸모가 없어요. 우리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은과 금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런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할 것,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무너져야 할 것,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이 가득해요. 우리가 그릇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우리 안에 보니까 또 우상이 가득해.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레미야가 한처럼 미가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둑의 소굴이라고 지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보고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고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헛된 것을 믿었군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역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그 사람 심판받을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그래서 물질적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라는 것, 우리의 주체성이라는 것, 자존심이라는 것, 이 자아라는 것 얼마나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의 체면이라는 것, 이거요 다 무너져 내려야 해요.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사온 것들도 율법적 의로 사온 것들도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것은 선한 일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하라고 해서 나는 열심히 해서 사온 그것들도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직분량은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목사로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로서 천국 가는 겁니다. 장로교사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도는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다 무너져 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무너져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동안 열심히 잘 섬겨드린다는 그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천국 못 가요. 하늘 나가서 요 상 받아야지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하나님과 거래했어요. 거래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천국 못 가요. 그거 다 무너져야 합니다.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당신을 죽인 죄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죽으심 앞에서 뭘 거래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드리려고 했던 그것들이 종교성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돌아봤더니 온갖 신전들이 가득해요. 저도 이 그리스 아테네를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지금도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낸 신전들이 가득해요. 제우스 신전, 무슨 신전, 무슨 신전 다 있어요. 판테온 신전, 범신이래요. 범신. 모든 신을 다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그걸 범신전이라 범신론. 모든 게 다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둘러보니까요. 어떤 신전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2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절 바울이 아레보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리나라 사람도 종교심이 많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아는 신은 잘 섬기겠지만 내가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야, 넌 왜 날 안 섬기하고 해코지 할까 싶어서 미리 예방책으로 무덤 만들어 놓는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은 여기 와서 다 잡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종교성. 그래서 급하면요 드라마 같아 보면 어떻게 빌어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뭐 공자님 다 빌잖아요. 네?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다 빈다고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냥 내가 모르는 신들은 여기 와서 다 잡수세요. 그런 신전도 있다란 말이에요. 얼마나 종교성이 대단하면 종교성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종교성이 있어요. 뭐 좀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종교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 깊은 곳에 자기를 믿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되어 있어요. 24절 진짜 신이 어떤 신이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스데반 집사가 이슬가다 돌맞아 죽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종교성이 없다는 유대인들이 이 말하다가 죽었어요. 지금 이방 나라예요. 엄청난 종교성이 있는 가득한 그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선포되었다면 이 땅에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이렇게 안 세웠을 거예요. 물론 필요에 따라 건물이 필요하죠. 뭐 모이는 장소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전이라 그러고 그 아름답고 수많은 것들로 가장 아름답게 지장하고 그렇게 성전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 섬기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종교성이에요. 바위에 가서 빌어도 아이 낳게 해준다니까 바위에 가서 빌었잖아요. 지극한 정성이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리라. 가장 비복음적인 속담입니다. 이게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섬김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왜 섬겼어요? 하나님 왜 섬겼어요? 뭐 받으려고 섬겼어요? 복 받으려고 섬겼죠. 그러니까 그런 성이 안 받는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줘야 된다. 그래야 너희는 산다. 너희는 피조물이잖아. 주여 나는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 됩니다. 천지 창조의 선물도 오늘도 받아야 삽니다. 햇빛도 받아야 살고 공기도 그냥 값없이 주셔야 살아갑니다. 나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이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뿐 아니라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해 주셔야만 내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천지 창조와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값없이 주는 선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을 계획 그렇게 지키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을 그렇게 지키는가 뭐 줄래요? 내 안식을 일 안 하고 열심히 지켰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텔레비전도 안 보고요. 보고 싶은 드라마도 안 보고요. 12시까지 있다가 12시 지나가지고 내가 녹화하는 거 봤어요. 잘했죠? 이따위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섬겨왔잖아요. 뭐 하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왜 그렇게 철회를 했어요? 신을 섬겨서 신에게 빌어서 내가 뭘 받고 싶었어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생을 받지 않으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세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이 양심 고운 이방인들이 종교성 많은 자들이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싫다고 죽여버린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가 성전이 됩니다. 이제 이런 성전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자는 말이 아니고 주여 왜 당신은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셔야 되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겠습니다. 주님 날 섬겨주세요. 주님 끝까지 날 섬겨주세요. 이게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 섬겨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죽도록 날 섬겨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죽다 살아나도 또 달라져요. 숨쉴 틈만 있으면 딴 생각해요. 예수님이 의지 안 해요. 본성이에요. 성전 무너진 거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데 성전 재건되고 그게 또 무너지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죽었다 깨도 인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비로소 아는 것이 주여 왜 당신이 나를 섬겨주셔야 되는지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셔야 되는지 내가 비로소 알겠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예수 믿습니다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주는 나의 행위를 믿는다면 그 사람 또 종교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십자에 죽게 날 섬겨주셔야 되는 내가 믿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지금 성령님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을 섬긴다고 그렇게 섬기는데 진짜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신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예수 믿습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습니다. 이제 이게 확정되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절 보세요. 17장 20절 보십시오. 17장 20절 좀 더 쭉 넘어가겠습니다. 30절부터 보죠.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미 2000년 전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냥 방임해 두셨어요. 십자가 이제는 그냥 방임해 두셨어요. 이방인들을 그냥 방임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방임해 두실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증거를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미 심판의 날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확정된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그 십자가가 심판의 확정된 증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의 그동안 사왔던 양심적인 거, 율법적인 거, 뭐 착한 거, 선한 거, 그거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됩니다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신 그날에 그건 다 무너질 거잖아요. 무너질 것, 무너지는 거. 지금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뭐만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채워져야 돼요.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는 모세가 경고했습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날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 땅에서 경고한 모세의 말을 안 들어도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나 시내산이 흔들렸습니다. 시내산이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님 하나님 말씀 직접 들으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대신 전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죄인이 죽어요. 그렇게 무서운 게 땅을 진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실 때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못 듣겠다 그랬습니다. 들으면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은 뭘 흔들어버려요?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어버려요. 하늘이 흔들리나 땅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환에서 왜 흔들어버려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만 남기기 위해서 흔들어버립니다. 하늘과 땅을 흔들어버려요. 옛 하늘과 옛 땅을 흔들어버려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요?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살아가요. 이거 다 흔들어버려요. 왜요? 내가 만든 건 흔들어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내는 땅의 기초에서 살아요. 나는 땅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 내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흔들려버려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환란이 왔구나. 이해가 되시죠?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 그때 그 일이 결국 내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 날에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니까 만약 그걸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멸망하고 흔들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흔들어서 틀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얼마만 붙들게 하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은 너 죽는다 실패한다 그렇게 벌벌 떨게 만드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흔들릴 것 무너졌잖아요. 없어질 것 떨어져 나간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그렇게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성도는 몸이 무너지는 내리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몸이 무너져 내린 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주여 이렇게 무너져 내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의 주 부활의 영광의 주님의 그 몸이 이미 나는 하늘에 앉혀져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되어 있습니다. 상속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내 심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무너질 때마다 그날 주님의 그 영광의 날을 더욱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은 이 역사에 흔들리는 것은요 은혜예요. 이 역사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는요 저주예요. 그게 이 말세에 흔들리지 않고 가면 갈수록 든든하다 든든하다 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못할 나라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늘의 영원한 기업 그 영광의 풍성함이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졌습니까? 28절 그렇다면 그 변동치 않을 나라를 받았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뭐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자.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채워지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이루심,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뻐지게 섬겼지니. 그럼 하나님을 기뻐지게 섬기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지의 의의를 사왔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로 태워버릴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나의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그 기쁨을, 아프죠? 무너질 때 아프죠? 그러나 돌아서면 그게 기쁨이었고 그게 감사가 되는 성도가,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이런 성도가 되는 저 올림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퍼하고 애타한 것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질 때에 무너질 것들이라면 이제 회개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을, 이미 십자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히즈 스토리라고 하는 말인데요. 즉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걷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그분의 이야기가 어떤지를 자세히 알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운동을 합니까? 이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속시켜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연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 BBN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직접 전하고 BBN 방송을 직접 소개하는 다양한 전도 도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도 도구 중에 친구에게 BBN 알리기가 있습니다. www.bbnradio.org로 가셔서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전도 도구란에서 친구에게 BBN 알리기를 클릭하시면 이곳에서 BBN 방송을 소개하는 문구와 함께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친구분들께 전달됩니다. 이처럼 BBN 방송을 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으로 주위에 있는 잃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며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힘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BBN 방송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BBN 방송을 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앙생활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달린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미국 내 어린이 중 3분의 1이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합된 가정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혼합된 가정의 성공은 올바른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내 자식, 당신 자식, 그리고 우리 자식이 섞인 총 16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요.
1: 달리,
2: 너 사실대로 말해, 어? 이야기 꾸미지 말고. 난 네 아빠와 그 사람들 자식 사이에서 아무 분란도 만들고 싶지가 않아. 너 이 일 혼자서 비밀로 간직해. 안 그러면 아주 크게 혼날 줄 알아.
0: 어린 시절 도움을 구했던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괴로움을 자신 속에 가둬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민감한 문제로 부모님들의 특별 청취 지도를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는 달린 모두의 실화 간증이며 어떻게 그녀가 사슬을 끊게 되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3: 호랍이었던 아버지는 어머니와 재혼하셨을 때 이미 6명의 자녀를 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3명의 자녀를 두고 계셨고요. 재혼 후 두 분은 저를 포함해 7명의 자녀를 더 두셨지요. 제가 학교에 입학할 무렵 손이 형제들 대부분은 군대에 가거나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는 기사여서 주중엔 며칠씩 외근을 하셨지만 주말마다 꼭 집에 오셨답니다.
4: 얘들아!
5: 네!
4: 와서 이거 가져가라!
5: 네!
4: 너희들 주려고 막대 아이스크림 사왔어.
6: 아이스크림이다. 내가 먼저 먹을 거야.
4: 나 없는 동안 다들 잘 지냈지? 에이다?
2: 내가 알기론 그래요.
4: 전할 소식이 있어.
2: 뭔데요?
4: 나 잘렸어. 회사가 그냥 문을 닫았어.
2: 이젠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럼?
4: 우리 오이코시로 이사할 거야. 카페 제조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어. 이젠 가족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여보.
2: 뭔데요?
4: 병원에서 그러는데 내가 암에 걸렸대.
3: 우리가 100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부모님은 재정 상태에 대해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주택 융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굉장히 고생하고 계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농장을 잃고 또 다른 농장으로 이사해야 했고 우리들도 또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했지요. 우리는 방 3개짜리 작은 시골집에서 살았어요. 남자 형제들은 다락방에서 저는 여동생과 방을 함께 썼죠. 아버지는 병으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소파에서 주무셨습니다. 가끔씩 학교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소젖을 짜러 외양간에 가면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결혼한 아버지의 큰아들이 집에 방문하러 왔습니다.
7: 아버지, 더 이상 운전을 못하신다면 가족을 데리고 교회는 어떻게 가세요?
4: 못 가지. 내 새엄마는 운전을 못하니까.
7: 저희가 비용을 내고 애들 둘을 일주일 동안 여름 캠프에

0: 저 일주일 동안 성경 캠프에 다녀와도 돼요?
1: 어, 그래 가도 돼. 하지만 너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마.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
2: 바로 선우이 오빠와 저는 그 주간 캠프에서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저녁에 수영을 하고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불렀는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죠. 예배 후 목사님이 결신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3: 기억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분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여러분은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고 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도록 돕기 원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지금 이 앞으로 나오세요.
2: 많은 아이들이 제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저도 나갔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정말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 감히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했던 유일한 기도는 그저 형식적인 기도였지요. 아버지의 암은 더욱 악화되셨고 어느 날 어머니는 우리를 1마일 떨어진 이웃집에 보내셨어요. 한 훌륭한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려 애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4: 오늘 밤에는 네가 집에서 아기를 봐야 해, 달리.
0: 아, 엄마, 저 오늘 밤 셀린의 집에서 자기로 했는데요.
4: 안 돼, 못 가. 아니, 너랑 오빠랑 둘 다 지역 사립학교에 보낼 형편이 못 된다는 거 너 알잖아. 그리고 오빠가 우선이야.
0: 저도 전학 다니는 거 지겨워요.
4: 불평 그만 좀 해.
0: 전 이 집에서 아기 돌보는 보모나 청소부에 불과해요. 그동안 엄마는 남자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잖아요.
4: 말 조심해, 너 달린.
0: 엄마나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나에게 치근거려요.
4: 다 네가 꾸며낸 말이지?
0: 아니에요.
4: 네가 그냥 상상해서 지어낸 말이잖아.
2: 저는 어머니가 제 말을 안 믿는 것에 화가 났고 끊임없이 전학을 다니는 것에도 화가 났습니다. 8년 동안 8번의 전학을 다녔으니까요. 저는 오후에 사탕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답니다. 그 일로 용돈이 생겨서 롤러스케이트장에 갔지요. 그렇게 해서 레이를 만났고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데이트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0: 우리 엄마는 오빠들에게 술도 사주시는데 그래서 엄마가 친구들하고 외출하시면 오빠들은 집에서 파티를 해.
1: 우와, 네 엄마 좋은 분이시네.
0: 그렇게 생각해?
1: 넌 아니야?
0: 가끔씩 나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셔. 내가 맏딸이라서 어린 동생들 돌보는 일이나 집안 청소는 전부 다 내 몫이거든.
1: 어머니는 술 마시는 것을 괜찮게 여기시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야.
0: 가끔씩 엄마...

0: 레이는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준 첫 번째 남자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너무도 간절히 원했죠. 인정받고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 사랑은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매번 데이트를 술 마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는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술 마시는 것은 우리 가족에겐 일상이었기 때문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 내내 우리는 계속 사귀었습니다.
1: 우리 결혼하자.
0: 좋아. 하지만 학기가 거의 끝나가니까 6월까지 기다리자.
1: 좋아. 우리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면 돼. 우리들이 살 집을 구할 때까지.
0: 나도 동생들 돌본 경험이 있으니까.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은 다 내가 키웠거든. 결혼식을 올린 지 몇 달 후 레이는 농장에 취직했고 우리는 레이의 부모님이 주신 가구가 딸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레이는 한 통조림 제조 회사에 취직했는데 매 월급날마다 그의 사촌이 운영하는 선술집에서 잔뜩 취해 돌아왔습니다. 통조림 제조 시즌이 끝나자 레이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우리 딸은 8월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생활비를 감당할 돈이 전혀 없었죠. 한 달 후 우리는 마리네트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도 그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웨이트리스로 일했지만 받은 팁은 그의 술값으로 나갔어요. 우리는 또다시 이사했고 레이는 클린턴 빌에 취직하여 황금 제작 공장에서 근무했답니다. 그 무렵 또다시 문제가 시작됐죠.
1: 술집에 와서 나를 불러?
0: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1: 그런 적 없다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했잖아. 아니야!
0: 아니라니까! 생계를 꾸려가려고 나도 장갑 공장에 취직했어. 하지만 여전히 사는데 쪼들려. 당신이 버는 돈을 온통 술집에 다 날리니까.
1: 알린! 경고하는데 아래층에 내려가서 그 멍청한 여자에게 또다시 술집으로 날 부르러 오지 말라고 전해. 당신이 그 여자 시켜서 날 집에 오라고 한 거지?
0: 아니라니까!
1: 당장 내려가서 그 여자한테 말해!
0: 그만해, 레이! 그는 저를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저는 간신히 난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60마일 떨어진 곳에 계신 시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 실제 목적은 그곳에 있는 사촌의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어요. 어느 날 한 부부와 함께 차를 타고 오는 길에 저는 레이를 비난했고 격분한 레이가 저를 주먹으로 세게 쳐서 코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2: 멈추지 않아.
1: 당신이 맞을 짓을 했잖아.
2: 저 서워요.
3: 이리 와요, 달린.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볼게요.
2: 아직도 피가 계속 나요.
3: 앤디, 레이와 함께 앞자리에 앉아요. 나랑 달린은 뒷자리에 앉을게요.
1: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께 입도 뻥끗해선 안 돼. 내 말 알아듣겠어?
2: 하지만 코피가 계속 나는데.
1: 부모님께는 내가 도로로 뛰어든 소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당신 얼굴이 앞에 부딪힌 거라고 말해. 만약 딴소리하면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하게 될 줄 알아.
0: 시부모님은 제 말을 믿으셨고 저희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의사에게 갔는데 코뼈가 부러져서 재건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받았습니다. 그리고 6주 동안 안면 보호 깁스를 착용했죠. 그는 사과했고 저는 그를 용서했죠. 또다시 그는 직장에서 해고됐고 저희 오빠가 그를 강력히 설득해 밀워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일자리가 많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레이는 온갖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저에게 맡겨둔 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재한 동안의 삶은 평화로웠어요. 주말마다 그가 집에 올 때까지는요. 어느 날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2: 당신 미쳤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1: 내가 오토바이를 갖는 게 뭐가 잘못됐어? 기름도 절약되잖아.
2: 우린 지금 생활비 쓸 돈도 없는데.
1: 당신이 다 썼으면서 그래. 허구한 날 병원 가느라고.
2: 내 코뼈를 부러뜨린 건 당신이야. 기억 안 나? 이젠 참을 만큼 참았어. 아이들하고 나, 아니면 오토바이 중 하나를 택해. 모든 것을 되돌려놓지 않으면 난 떠날 거니까.
0: 그는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그 캠프 집회가 떠올랐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의문이 생겼죠. 저는 평안과 소망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게다가 또 다시 임신한 상태여서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던 날 집에 오라고 그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죠. 결국 레이는 미러키에 있는 그의 직장을 그만두었고, 우리는 위스콘신 투리버스로 이사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이요. 그는 여전히 술주정꾼이었습니다. 저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지역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술주정은 못 참겠어요. 게다가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또다시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4: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2: 주님은 우리의 생활비엔 아무 책임이 없으세요. 그런데 남편도 그 일엔 수수방관해요. 제가 소비자 신용조합에서 근무하는데도 우린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4: 그 얘기를 들으니 안타깝군요.
2: 이제 저는 어떻게 하죠? 제 인생은 비참해요. 이혼만이 유일한 선택인 것 같아요.
4: 결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달린. 성경에선 이혼을 너그럽게 봐주지 않아요.
0: 우리 딸들이 11살, 8살일 때 저는 또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 셋째 딸이 태어나기 6주 전까지 근무했죠. 우리에겐 더 큰 집이 필요했지만 레이는 술만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혼 서류를 제출했죠. 만약 제가 이혼 신청을 취소한다면 레이는 알코올 치료센터에 가겠노라고 약속해서 그 말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시골에 집 하나를 얻었고 잠시 동안은 행복했죠. 한 이웃사람이 그에게 술 마시러 가자고 부르기 전까지는요. 또다시 예전의 삶이 반복되었고 5년 후 저는 또다시 임신했답니다.
1: 당신 낙태를 해야겠어.
2: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1: 난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아.
2: 당신 관심은 오로지 술뿐이지. 술 끊는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는 법이 없어.
1: 이번엔 약속할 게, 달린. 만약 그 아이를 낳는다면 후회할 거야.
0: 저는 병원에 가는 내내 울었고 임신 테스트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그게 오진임을 알았습니다. 레이는 장미 12송이를 손에 들고 문병 와서는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말했답니다. 물론 저는 용서했습니다. 임신 중에 엄청난 고통으로 저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여러 번 몸져 누웠습니다. 우리 아기는 부활절 다음 날 제왕절개로 태어났지요. 아주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마자 저는 생계를 위해 직장을 구했고 1년 후에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저, 그리고 친정어머니와 함께 남부에 사는 오빠와 여동생을 보러 갔죠. 그 무렵 오빠는 목사가 되어 있었고 경건한 지혜로 충만해 있었답니다.
4: 레이가 같이 못 왔다니 서운하구나, 달린.
2: 그 사람은 집에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휴가를 재미있게 보내고 있을걸.
4: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2: 그 사람 그릇된 영을 좋아하거든.
4: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것을 경고하셔. 쓴뿌리는 너 자신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거든.
2: 오빠는 이해 못해. 레이는 약속을 번번이 어겨 생계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받은 월급을 술 마신 데 탕진해서 우릴 파산으로 몰아넣었어. 난 괴로워할 권리가 있다고.
4: 예수님께서는 너를 그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누구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어.
2: 오빠도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지 알면 그런 말 못해. 나도 가끔씩은 교회에 가지만 레이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4: 너 성경 읽니?
2: 아니, 우리 집엔 성경책이 전혀 없는걸.
4: 그럼 내가 한 권 줄게. 성경은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서야 달린.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2: 아, 레이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4: 우린 모두 다 죄인이야.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 나도 예수님을 믿어.
4: 그렇다면 내가 하는 설교도 한번 들어보겠니?
2: 일요일엔 여기에 있지 못하는데.
4: 설교 테이프를 줄게.
2: 좋아. 오늘 밤 자기 전에 들어볼게.
4: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은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가 그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분의 성령님이 없이는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법을 만드십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설교가 이해됐니, 달린?
2: 조금은.
4: 만약에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넌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2: 하지만 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4: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는 주님의 권위가 있어. 넌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야 돼. 예수님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너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니?
2: 그래, 그렇게 할게. 오빠가 누리는 평화와 기쁨을 얻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빠는 거듭남이라고 쓰여있는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을 선물로 주었죠. 저는 그 자석의 문구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한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의 평화는 저에게서 달아났지요. 하지만 몇 년 후에 죽음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알기 원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도전들이 제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5: 저희는 이 간증을 통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잠시라도 사로잡히셨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0: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바다가재는 진화론자들이 생각하기에 더 많이 진화됐다고 생각되는 생물들에 상응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는데요.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바닷가재입니다. 바닷가재는 그것들이 외부 껍질 때문에 갑각류로 분류되며 진화론자들은 이 바닷가재들을 진화 초기 생물체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바닷가재의 습성과 능력들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복잡하고 진화론자들이 생각하기에 더 많이 진화됐다고 생각되는 생물들에 상응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바닷가재의 후각과 미각이 인간들에 비해서 100만 배나 더 예민합니다. 향들은 이것들이 부속지의 수염술에 의해서 감지됩니다. 먹이를 먹을 때 이것들은 먹이들이 각각의 냄새를 조심스럽게 검사합니다. 바닷가재들은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천천히 한가롭게 냄새를 맡아보는 것에 전혀 싫증내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바닷가재의 안테나와 다리, 털이 신경세포들은 다른 어떤 생물들의 것들보다도 더 특수화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닷가재들은 사실 정보교환의 수단으로서 자신들의 후각센스와 여러가지 화학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수컷과 암컷 둘 다는 짝짓기 시기가 되면 자신들의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서 향을 이용하여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들은 또 다른 향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준비를 서로 확인하고 각각의 새로운 단계의 짝짓기 의식으로 움직여 갑니다. 다른 모든 생물과 같이 이 바닷가재가 하나님에서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화론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바닷가재가 훨씬 더 복잡한 생태를 보인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께서 만든 어떠한 것도 단순하지 않으며 생명을 유지하기에 나쁘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그 출발점이 틀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믿는 것인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믿고 사람이 이해할 만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믿는 것, 성경대로 믿는 것이 바로 계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구원 얻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믿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은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길은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요청하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죠. 군중들의 기대에 찬 함성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는 그 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걸음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것이었는데요. 현재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 BBN 홈페이지에 있는 대화방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 사역자와 함께 1대1 상담으로 채팅을 하며 여러분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수많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또 삶의 어려움에 지쳐 좌절하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큰 힘이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비록 오늘 하루 실패의 쓴잔을 마신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삶은 승전가를 울리는 챔피언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함께 순종하여 목적이 있고 방향이 분명한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BBN 방송은 해마다 ITL 카드를 배포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BBN 방송을 듣게 될 것인지, 또 BBN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인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ITL 카드를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BBN 방송에 ITL 카드를 배포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역의 명령이기 때문에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뭐야? 막주잼이!
3: 와!
4: 와!
5: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6: 아니요!
5: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6: 아니요!
5: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7: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다윗과 골리앗.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키가 3미터나 되는 큰 거인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거인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하였고 사울 왕까지도 무서워하며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강하시다는 것을 잊었을까요?
8: 야!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무서워 떨고 있느냐? 너희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너희 하나님은 도와줄 수 없을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보다 강하거든.
9: 모두 이 소리를 들었어요? 골리앗의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골리앗을 이렇게 내버려둘 거예요?
7: 다윗은 골리앗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놀리는 것도 화가 났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더욱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즉시 사울 왕에게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굳게 먹고 양치는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작은 양치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겁에 질린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8: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 같으냐? 내가 훨씬 더 강한 걸 모르는구나. 너를 죽여주겠어.
9: 네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저주한 그 이스라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는 너보다 강하시다. 내가 너를 이겨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7: 다윗이 물매에 돌을 넣어 빙빙 돌렸습니다.
8: 아야!
7: 다윗이 물매로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땅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잘한 일입니까? 누가 가장 강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폰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BBN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BBN을 소개하시고 BBN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는 것은 그 근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시편 87편 7절에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1960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영화 감독 한 분이 계셨는데요. 오토 프레밍거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엑소더스라는 영화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소설가 레온 유리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팔레스틴으로 그 이주한 유대인 난민에 대한 가상의 예의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살인 피해자인 젊은 유럽계 유대인 소녀와 아랍 남성의 시신이 곧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으로 무덤에 함께 묻히는 그런 장면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이 감독은 우리에게 결론의 여지를 남겨두었어요. 그것은 영원히 묻혀버린 꿈인 절망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증오와 적대의 역사를 같이 하는 두 민족의 삶과 죽음을 통한 희망의 상징일까요? 아마도 시편 87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들은 후자의 견해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0: 노래를 하고 찬양을 올릴 것이요. 그 찬양의 내용은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그분들은 누구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습니까? 생명수이신 예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평화와 연합을 가져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계적인 분쟁과 개인적인 갈등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나요? 고통스럽게 하고 있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께 이끌려 연합하고 평화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시면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강도굴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시장터로 만든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서에 의하면 내 몸이 곧 성전인데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방문하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하는 경고의 음성이 제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십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꽃이 가진 모양이나 색깔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이 풍기는 향기 때문이죠.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향기가 없다면 꽃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Wisdom of Solomon이라고 하는 우리 아포크리파 외경에 소개된 스토리이긴 합니다만은 하문의 스바이 왕이 솔로몬 앞에 두 송이의 장미꽃을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당신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그것을 가려내 보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두 송이의 꽃을 창가에 놓아두십시오. 만일 벌이 와서 꽃이 앉으면 그 꽃은 진짜이고 벌이 앉지 않는 꽃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벌은 꽃의 모양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맡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여도 향기가 없는 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꽃의 생명은 향기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외모를 잘 꾸미고 아름답게 차려입어도 삶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외모는 초라할지라도 가진 것은 부족할지라도 삶에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아름답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저는 테레사 슈넬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삶에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이 로만 캐톨릭이기 때문에 약간 릴락턴트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의 삶 자체는 분명 본받을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아시는 대로 인도의 캘커타 빈민촌에서 3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탄자니아와 요르단 등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고 병자들을 섬기고 제가 알기로 20개 이상의 구원을 세우고 4,700명의 나병 환자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1980년도에 노벨상이 수상되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이분이 보인 첫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왜 나에게 그 상을 주는 것입니까? 제가 한 것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그런 상을 주려 하시는 것이냐고. Why me? I'm not deserving it.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왜 나 같은 자에게 상을 주시느냐요. 저는 그와 같은 모습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노벨상 받겠다고 로비를 하고 온갖 것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그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그분의 모습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향기가 필요합니다. 잘난 척 거룩한 척 나만 옳다 거듭을 피우는 삶이 아니라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님의 향기가 튀어나오는 삶,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나아비워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려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변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참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생 현장에서 어떤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악취를 풍기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잘못된 냄새를 풍기며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아름다운 삶이 우리 생활 가운데 반영되어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고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이 나타내야 될 삶의 영향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바울의 정황이 잠깐이지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디도편에 편지 한 통을 써서 고린도에 보냈죠.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 지역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오늘 12절과 13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아마 저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결과가 더 악화되면 어떡하나는 염려.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성도들의 상황이 더 어렵게 된다면 바울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혹시라도 디도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 마치 아들을 험한 지역에 신부는 보내놓고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사랑하는 제자와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를 드렸을까요? 바울의 개인적 상황은 이와 같이 막힌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행은 막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 그 승리의 내용입니다만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사실 때문에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그러므로 smell of the knowledge of Christ 혹은 aroma of knowledge of the Christ, 이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필요한 냄새. 그러므로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복음의 냄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상황은 불편을 겪고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이 복음이 드로아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마케도니아 곳곳에서 복음이 전개되어져 가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냄새가 퍼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소중한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 제목이 돼야 되겠고 만족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은 좀 어려울지라도 나의 모습은 불편할지라도 복음의 향기가 땅끝까지 펼쳐져 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니요 바른 사명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벌써 한 달 이상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묶여 살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든 것이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 안에만 존재하는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들 마음속에는 삶 속에는 우리가 갖지 못한 신비로운 능력이 있구나. 이 사실을 보여줄 때 우리 때문에 세상이 영향을 받게 되고 세상에 더 아름다운 건강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에 대해서든지 난 크리스천에 대해서든지 이 세상 모든 자들 앞에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풍기는 냄새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됐지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앉았다 일어난 곳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나간 곳에는 냄새가 남게 돼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내가 풍겨내는 냄새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냄새가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선한 영향이 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풍기는 냄새는 과연 어떤 냄새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참 크리스천다운 바른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결과 이 척박한 세상 한가운데에 참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때문에 온 땅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려면 첫 번째로 향기의 출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즉 바른 향기의 출처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향기를 내고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We are a fragrance of Christ. 문법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이것은 향기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소유격으로 genitive case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향기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가진 향기의 근본 출처는 우리 인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내는 냄새는 악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의 손 씻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본성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악독과 거짓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비방의 쓴뿌리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도덕이니 윤리니 체면이니 하는 아무리 아름다운 장식을 꾸며도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악취밖에 없다. 썩은 냄새밖에 없다. Filthy and stunk smell.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본래적 모습이에요. 사실 지구상에 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지만 인간만큼 더러운 존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말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을 집안에 가두어뒀더니 온자인이 맑아졌다고. 물도 맑아지고 공기도 맑아지고 동물들이 얼마나 밝게 뛰어달리고 있는지. 미국 사람들은 이야기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악취를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스컹크가 있는 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불란서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10분 만에 튀어나왔어요. 그 냄새를 견디지를 못해서. 불란 사람들은 원래 예술적인 사람이고 센스티브한 사람이니까 그 냄새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국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한 30분 정도 있다 튀어나왔어요. 영국 사람은 그래도 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인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러시아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한 1시간 뒤에 러시아 사람이 뛰어나온 게 아니라 스컹크가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스컹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해서 손을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러시안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filthy and stunk.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와 같은 냄새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본질적으로 악취를 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질적인 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인격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향기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말 유오디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냄새라는 단어도 썼고 향기라는 단어도 썼는데요. 사실 헬라말 원어를 보게 되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오스메라고 하는 단어. 이건 스멜 혹은 아로마 혹은 뭐 오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 반면에 유오디아라는 이 단어는 그냥 냄새가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냄새, 그래서 fragrance라고 많은 성경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aroma라는 단어와 fragrance라는 단어가 현대 영어에서는 그 유사로 사용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 단어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roma 혹은 arom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 때 나오는 냄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울 때 냄새가 나잖아요. 빵을 구울 때 구수한 냄새가 나잖아요. 혹은 청국장을 끓일 때 냄새가 나잖아요. 뭐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청국장이 나타내는 냄새가 있죠. 이와 같은 것이 어로마예요. 근데 반면에 향기라고 하는 것은 냄새 중에서도 아름다운 냄새, 그래서 pleasant smell 혹은 sweet scent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조치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냄새, 그래서 inherent sweetness,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fragrance, 향기라고 번역한 단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에서 나는 냄새, 이것은 꽃이 가진 본질적인 향기예요. 여러분이 수박이나 사과나 이 과일을 가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질적인 냄새.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artificial한 flavor가 아니라 이 본질적인 냄새.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향기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 본질에서 나오는 향기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요디아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사실 요디아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sacrifice, 제물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할 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가 요디아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그 몸에서 향기가 났습니다. 마치 장미꽃을 짓밟으면 거기서 또 진한 향기가 터져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될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버려지게 될 때 Like rose trampled on the ground 짓밟힌 장미꽃처럼 처참하게 죽어갈 때 거기에서 진동하는 사랑의 향기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향기가 온 인류를 덮고 온 세상 사람들을 덮는 거룩한 향기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사랑의 향기, 이 거룩한 향기가 가득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 삶의 열매는 아름답고 거룩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수많은 자들에게 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향기 혹은 냄새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워치만 일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화가 나면 그걸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저희 아이가 제가 화만 내면 도망을 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노를 억제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때 워치만 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모님은 잘못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분노하고 싶어도 분노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분노를 억제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의 정욕과 더러운 생각을 억제하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꽉 찬 인재가 내 삶을 채우게 되면 주님이 가지신 사랑의 향기, 용서와 축복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번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향기나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be saturated with Christ, 그리스도 꽉 찬, 그리스도로 꽉 찬 인생이 되시면 여러분은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님의 향기만 나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향기의 출처도 확인해야 되지만 향기가 가진 사명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향기는 영향력이 있어요. 아신들의 향기는 퍼져가는 속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향기는 생명의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어떤 향기는 죽음의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오늘 16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5절에서 망하는 자들을 받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15절에 구원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이 향기가 이 냄새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누구도 이것을 거역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장군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계선 행진을 하게 되죠. 이 계선 행진의 내용을 아시면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면 캠퍼스 마르티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을스 광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광장에서부터 주피터 신전이 있는 로마 캐피털까지 모든 사람들이 개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맨 앞쪽에 서는 자가 상원의원이나 관료들이 맨 앞쪽에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쟁터에서 가져온 전리품과 전쟁 포로들이 따라옵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는 적장도 있고 귀족도 있고 혹은 왕족도 있을 것입니다. 이 포로들은 다 체인에 묶인 상태에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악대가 로마 깃발을 들고 따라오고 그 뒤를 사제들이 향을 피우며 따라갑니다. 이 향을 burning incense, 계속 태워서 나는 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룬 장군이 네 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들어오고 그 뒤를 승리한 군대 로만 아미가 로 트리엠퍼, 노 트리엠퍼, 승리, 승리라고 하는 함성을 지르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픽처를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 개선의 행진을 여기에다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는 바처럼 예수님은 승리의 대장이 되시죠. 어떤 전투에 나가시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1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케이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행렬에서, 이 개선 장군의 행렬에서 극명한 대비가 하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진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다 처형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반면에 똑같은 향내이지만 승리를 이룬 군인들에게는 이것만큼 아름다운 냄새가 없어요. 보상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복음 자체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사탄을 따라다니는 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사망과 심판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저를 통해 복음의 향기가 이 세상에 던져주는 임팩트는 엄청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사망의 행진에 선 것을 모른 채, 마귀의 행진에 선지를 모른 채, 이 행진이 끝이 나면 심판과 죽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참된 복음의 향기를 전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행렬에 들어오게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저희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의 향기를 전파하고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복음의 향기가 온 땅끝까지 다 번져갔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음의 향기를 맡고 생명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섬기며 헌신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 사무실에 있는데 이집트에 계시는 형제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와 상담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셨는데 실제 상담 내용보다는 그분의 간증을 더 많이 하셨어. 한 30분, 40분 간증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 선교사님 부부는 사실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참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중동 지역에 가서 9년째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9년 동안에 뭐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터키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론을 시켜서 지금 현재 18개의 셀 출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중동 지역 가장 험악한 지역이죠.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역인데 오히려 거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청년들이 그렇게 부흥하지 못하는데 그 지역에는 청년들이 볼때같이 일어난대요. 아랍권에 있는 청년들은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도 없고 살아야 될 꿈도 가지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자살 폭탄 테러에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걸다 잃어버린 그 청년들 가슴 속에 폭음을 심어두었더니 큰 군사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복음의 행진이 멈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모든 코로나의 막힘을 뚫고 복음은 전진할 수가 있고 이 복음의 행진이 가는 곳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참 향기를 나타내고 이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넘치게 하려면 1차적으로 우리 향기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향기의 영향력은 멀리 갈수록 좋다. 향기가 주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의 사명이죠. 더 멀리 더 멀리 펼쳐나가게 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도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같이 향기가 참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잠깐 향기가 났다 사라지게 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향기의 지속성, 향기의 지속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잠깐 왔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게 하려면 과연 뭐가 필요하냐는 질문이에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영성의 베이시스가 바로 돼야 된다. 순전한 말씀,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은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혼잡케 하는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순전한 말씀이 된다, 그런 표현이 오늘 1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마도 바울이 사역할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혼잡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불순물과 섞는다, 블렌드한다, 혹은 크라프트, 부패시킨다, 혹은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매한다, 이걸 패들이라고 합니다. 패들. Paddle the world for profit.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패들한다. 이 패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행상을 할 때 이것을 패들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을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갖고 다니면서 장사를 한 거예요. 말씀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고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오도하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false teachers,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성공주의를 강조하고 한탕주의를 강조하기도 하고 물량주심적인 구복신앙을 강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성이 이와 같은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된다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성은 썩은 냄새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순전한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순전함으로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순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말로 에일리크리네이아라는 단어,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아니한 햇볕에 비추어 봐도 흠집 하나 나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은 순전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누룩 없는 떡, unleavened bread of sincerity. 어떠한 누룩도 들어가지 아니한 순전한 떡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동일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세속적 가치관 위에 설 것이냐, 아무런 세속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말씀 위에 우리 삶이 설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속적으로 말씀의 영향을 나타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을 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치한 삶에게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뭐 굉장히 화려한 성공을 이루고 권세를 많이 갖는 것,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순전성을 기대하고 있어요. 말씀을 공부해도 순전한 말씀, 내 삶 가운데 가식이 없는, 조미료가 섞이지 아니한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그찬 삶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갈망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순전한 사랑의 향기, 이 향기가 사람들에게 진짜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요, 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물질이 부족하다든가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참된 사랑, 진실의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삶의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의 향기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울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겨있는 순전한 하나님 사랑의 향기, 이 복음의 향기를 그렇게 심어주게 되면 그들이 참 변화를 누리게 되고 새 사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크리스찬 잡지에서 읽었던 우리 조시 다웰 목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조시 다웰은 뭐 아시는 대로 빌 브라이트 박사와 함께 CCG 사역을 이끌었던 주역 아닙니까? 한 번은 이분이 미국의 청소년들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의 청소년들 와일드합니다. 뭐 이상한 머리하고 빨강 파랑 노란색 물감들이고 옷차림도 이상하고 몸에 괴상한 타투에서 이렇게 달고 다니고 어른들 말 안 들어요. 집중하지 않습니다. 키덕키덕거리고 전화기 들여다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야유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이 미국의 청소년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운 것일까요? 어떻게 말을 문을 열어야 되나 고심하던 이분이 조시 맥다웰 목사님이 스테이지 앞쪽에 보니까 맨 앞자리에 한 남자아이가 앉아있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타투를 하고 있고 귀를 뚫어졌고 눈꺼풀에 장식구를 달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때 이 조시 목사님이 그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ish you were my son. 나는 너가 나의 아들이면 참 좋겠어. 옆에 보니까 여자아이가 앉아있습니다. 여자아이를 향해서 I wish you were my daughter. 나는 너가 내가 사랑하는 딸이면 참 좋겠어. 그리고 전체 아이들을 향해 말을 했습니다. Tonight, I want to speak to you just like you all are my children. 오늘 밤 나는 너희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에게 진솔된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별말 아니었어요. 굉장한 운명이나 굉장한 어떤 감동적인 선포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이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노래가 아니었어요. 춤이나 장식구나 타투가 아니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소중한 딸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소리를 그들이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빵을 먹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받아야 될 참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우리가 전거해야 될 우리의 메시지가 뭐가 돼야 될까요? 생명의 향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향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향기를 그들 가슴 속에 심어주게 될 때 그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희망을 향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질병과 사망의 골짜기를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와 같이 오늘 현실은 어둡고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식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 생명의 향기가 분명히 남아있기만 한다면 언젠가 그 눈물 골짜기에 생명의 샘이 솟고 축복의 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만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고 예수님 때문에 노래하며 모자나 반드시 열리게 될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수많은 청취자를 확보하고 있는 BBM 방송은 마음만 먹는다면 보다 경제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시간 프로그램 전후로 광고 시간대를 판매한다거나 설교 프로그램 방송 대가로 한 영리를 추구한다거나 성경대학이나 대화방 사역을 유료화한다면 물질적으로 보다 더 체험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BBM 방송은 순수한 복음이 보다 많은 청취자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더 전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일체의 영리 행위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선교의 진정한 주인공은 저희가 아닌 청취자 여러분이라는 마음으로 100% 청취자 후원에 의한 방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여러분의 선교에 마음을 담은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으로 선교의 열정을 담아 후원금을 보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다치고 상한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BBN 방송과 함께 선교사에게 동역자가 되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희 BBN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관한 다양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명자 강사의 마르다 영성과 마리아 영성의 균형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3: 그런데 그 말씀으로 갈 때도 여러분이 갖는 영적인 이런 경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신비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묵상주의와 신비적인 요소,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갖는 그 경험들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잃었다는 거지. 너무 말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미싱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 속에서 좀 함께 보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늘 요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 이게 아주 기본적인 영성 훈련의 단계예요. 네. 자, 그러면 그런 훈련의 단계가 있는데 저런 관계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단계적으로 가진 않아. 다 한순간에 여러분 휴식 타임에 콰이어 타임에 여러분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묵상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묵상한 거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요? 아뢰시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의 좋은 건강한 태도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아뢰요. 오라토리요. 그리고 나서 그걸 쭉 한 다음에는 휙 떠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 머물러요. 머물러. 어쩌면 머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반성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그렇게 그냥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무슨 여기는 원리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생각조차도 없었죠. 생각조차도. 근데 다른 데는 물론 위험할 수 있어요. 명상이야. 왜?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영성 대상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내놓는다고 해서 뭐가 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주님과의 관계, 거기 계신 아버지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의 더 놀라운 비밀적인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져지는 거니까요. 그 인재성을. 호공이 아니고 막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로마 사람처럼 만드는 신을 속에서 거기서 물론 정체적 요소가 더 강했지만 거기서의 기쁨과 희열이 아니라 정말 사신 하나님, 그 사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하고 이런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추구해 가자는 건데요. 마리아가 지금 완전히 볼을 넘은 거예요. 주님하고. 언니가 마르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려. 왜? 그게 너무 멋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집중해 콕 빠져서 재능회전에 그러고 안 들리면 상처받을 필요 없죠. 상처 안 받겠다 해서 안 받으시나요? 집중해버리고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안 들렸을 거예요 아마. 주님이 그게 더 좋은 편이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고요히 주님을 보완하기 마리아 영성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고요히 주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또 볼 수 있고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뭐 자연히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조금 아까 강조했지만 막연한 건 다른 영성들과처럼 해서는 안 되죠. 말씀으로. 왜? 당신의 말씀이 거기 있게 내가 어디로 가나이까? 주의 말씀이 거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쉬운 게 있는데요. 과거에 이런 동방영성이 쪽에서는 우리 뭐 하고 따져보면 나중에 뭘 받는지도 몰라. 큐티하고 나서. 그렇죠? 근데 이걸 계속 되뇌이고 주님과 집중하고 이렇게 쭉 바라보기 위해서 짧은 언어를 픽업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러니 거를 기도 언어, 사랑의 단어다. 그래서 한마디만 여기서 딱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뭐냐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만 더 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그런 걸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족함, 자족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단어를 많이 묵상할 때. 그럼 오늘은 내가 자족. 그래서 자족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라도 족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자족이라는 것을 내 pray word, key word, love word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자족 그만 되면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잖아요. 과이트에서 한마디만 하면. 그런 식으로 했어요. 두 번째 또 어떻게 이러면 고요히 주님 바라보면서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경청할 때 고요히 주님 바라보기가 되고 두 번째는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거. 어쩌면 우리 한국은요 기질 하여튼 이 서구적 역량과 모든 게 아주 빨리 되고 뭔가 그래서 그럴까 아니면 민족성이 후회 있을까 하여튼 우린 통성 기도로 그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통성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연약했던 게 뭐냐면 침묵 기도. 침묵하다 보면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약해졌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개신교 안에서. 그래서 바로 이 침묵성에서 고요히 기도하는 이 미싱된 부분을 보호하는 자. 마리아처럼 막 기도도 활동하듯이 해. 활동하듯이. 떠들면서 막 하게 되니까 옆에 사람이 막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가는 거를 해보자. 침묵성에서 고요히 기도하는 자. 근데 이것이 동방영성의 전통이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헤시카즘이라는 게 있어요. 헤시카즘. 헤시카즘. H-E-S-Y-C-H-A-S-M. 헤시카즘. 안식과 고요를 뜻하는 건데 이런 헤시카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인 평화와 고요를 찾기 위한 기도의 효율적 전통으로 인식되어 왔어요. 헤시카즘. 헤시카즘 전통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는 거 우리의 진짜 영성적 라이프 스타일의 그게 본인데요. 아주 키워드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동방영성의 전통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뭐냐면 침묵 속에서 고요히 기도하기를 엑소사이즈하고 아까 같이 간다는 자족 그렇게 하나 뿐이면 하루 종일 그거를 되뇌이면 뭐예요? 온종일 기도 주님과 함께 그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는 기도하는 것 속에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대한 순정의 노력으로 등장한 동방교회 전통이었다. 이 침묵 기도와 고요하게 기도했던 것이요. 그리고 특히 그리스와 러시아, 비잔틴 교회에서 중요한 영성적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특별히 시나이성 그레고리, 생 그레고리가 적극적으로 전파했고 이 전통은 점차 예수 기도를 기도의 중요한 전통으로 수용하여 예수의 이름과 존재를 호흡의 리듬을 타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호흡의 리듬.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요새도 하잖아요. 많이. 숨기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강 뭐 하는 웰빙 라이프에서도 굉장히 호흡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가능한데 영적으로도 이 숨기도는 숨 그럼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퓨뉴마 루하흐 히브리어로 퓨뉴마 그리고로 뭐죠? 숨? 숨을 부르면서 거기서 생기가 되었다 인간이 어쩌면 숨호흡은 생명과 생명력에 있어서 아버지와 깊은 교통의 순간으로 우리가 이 기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예수 기도와 이 숨기도를 동방영성의 영적 거룩한 성화의 훈련으로 전통적으로 해왔다. 근데 우리가 그거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기도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빼고요. 간단히 하나 계속 뺀 건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사실은 바오 시대에 1세기에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 앞에 병자나 그들의 치유나 인격적인 변화나 온전해질 때마다 나와서 가장 주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줬던 것은 어떤 기도였냐면 바리사인 기도가 아니었죠. 죄인 세리의 기도였어요. 병자들의 기도였어요. 연약한 자들의 기도였어요. 내가 죄인됨을 알고 자복하고 엎드려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이때의 기독교로 공인된 314년 이후에부터 되어왔던 전통이 아니고 이미 전에 예수님부터 그때부터 1세기 때부터 아니요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기도의 전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미신했는데 그것을 같이 보완하면서 사용하며 신앙의 전통을 계승해왔던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영성 라이프를 우리가 더 개발해 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첫째는 과연 주님 바라보고 마리아 영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계로 그러면 순간에 집중하고 과정을 중요.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쫙 바라보면서 그 자체를 뭐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그녀는 거기서 황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순간에 지금 그 반대로 대조적으로 그때 그 순간에 마르다는 어땠어요?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고 염려가 많았다라고 지적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이 염려와 마음이 분주했다는 게 특히 이 염려의 원어가 메림나오. 메림나오라는 것은 뭐냐면 메리죠. 나누다, 디바이드. 나누다라는 말이나 누스, 누스, N-O-U-S, 누스, 마인드. 그러니까 생각을, 마음을 쪼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각과 마음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요한 마음이 아니라 폭풍이 일으키게 되니까 제대로 우리의 이성적이나 감정적인 생각이 균형 있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도 균형 있게 바라봐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분노 얘기 막 하셨죠? 지금 그 상태거든요, 마리아가. 그 화가 뭐냐면 마음이 벌써 갈라지면 그 순간에 나오는 신드롬, 증상이 분노거든요. 마음이 갈라지는 게 안 보이는 것 좀 마음이 갈라진 상태고 증상이 분노예요. 이렇게 되니까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말다 그건 아니에요. 마르다가 제 처음에 와 기쁨과 주님이 오시면 막 흥분하고 기쁨으로 막 즐기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과도해지고 지쳤어. 짜증스러워진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옆에가 보고 왜 안 도와주느냐까지 가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상실된 상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만들어 갖고 뭐 하자. 이제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두고 시작했던 것이 이젠 일이 중심이 아니었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일에 먹혀버린 거예요. 일이 목표가 돼버렸어요.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돼버렸어요. 어떨까요? 우리하고 뭐 이거 마르다가 내 얼굴이 아닐까 싶어요. 제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스펜스 존슨의 더 프레젠트라는 그 책이 있어요. 참 그 좋은 아주 예한데 스펜스 존슨의 더 프레젠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물. 거기 보면 할아버지하고 정말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에게 영원히 줄 수 있는 행복을 줄까? 선물이 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말이야 내가 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발견해야 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리니까 뭐 그게 영원히 행복한 선물을 준다는 말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곁을 떠나고 그가 잘하고 가요. 잘 성공적으로 가던데 이제 잡을 갖게 되고 가는데 어느 날 이 잡에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같은 친구 옆에서 막 올라가는데 승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어둠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뭐냐면 깊은 어둠의 시간에 다시 옛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걸로 다시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그때 그 영원한 선물 행복해지는 선물을 얘기했는데요. 그래 그 선물을 발견했어? 아니요. 발견하지 못했구나. 그럼 내가 힌트를 하나 주지. 팁을 하나 주겠다. 내가 한번 과거를 생각해봐라. 봐서 항상 내가 어둠 속에서만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지 않니?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어떤 때였었느냐? 그 무릎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돌이켜 생각해보다가 아하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 내가 그런 어떤 큰 기쁨과 즐거움, 어떤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내가 탁 해보는 걸 생각해보니까 집중하고 그 순간을 즐기면서 집중하고 몰입했을 때가 내가 행복했었구나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되죠.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이 아하 presence 현재가 바로 나의 행복한 선물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의 과정을 즐긴다는 것이 미래의 그것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그런 어리석은 거라구나. 지금 주어진 그 순간에 그것이 어떤 일이냐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했던 내 태도와 나의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했고 나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했었던 것을 그걸 딱 알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바로 스펜스 존슨에서 가장 핵심 월드로 그 얘기해줬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자 순간을 기쁘게 즐겨하고 마리아처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경계선을 그을 때 마리아의 영성을 돌아갈 수가 있다. 바운더리를 하라. 그래서 헨리 클라우드의 저서로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자 마르다가 빠지기 쉬웠던 함정이 뭐냐면 이왕 주님을 모시기 위하면 완벽하게 하자라는 것에 간 거예요. 일을 하려면 정말 멋지게 잘해서 진짜 칭찬받도록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거는 마르다의 만족이지 주님의 만족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완벽주의가 아니라 완벽한 건 좋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렇지만 완벽주의자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인간을 굳이 정의하자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인정하면서 조금 더 거룩해지는 모습을 가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걸 아시고 그것을 격려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자족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마르다가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 영성은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마음의 유지예요. 일을 할 때마다 기도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간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경계선 긋기를 잘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럴 때 고요하고 집중하고 몰입할 수가 있다. 순간에 집중하고 순간을 감사하고 즐길 때 집중할 수가 있고 경계선을 그을 때 집중하고 몰입할 수가 있고 그런 면점이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시편 131편의 말씀을 바로 그 순간에 소중한 것을 즐기는 것에 키워드로 주님이 또 말씀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 말은 부엌이 일터잖아요. 그리고 요 거실, 골방, 기도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라는 좋은 또 예화가 될 수가 있다. 왜냐면 로렌스가 여기 마르다가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잃어버렸던 미신이었던 것이 바로 아까 마음의 분주를 통해서 처음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긴 성취주의로 나도 모르게 활동은 소중한 거지만 활동주의로 빠져버리는 그런 길로 돌아간 것처럼 거기에서 실수가 되는 거죠. 네, 이것을 다시 뭐예요? 통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저중했던 그 영성가들이 누구를 많이 신뢰를 드냐면요. 로렌스 형제 얘기, 브라더 로렌스 얘기 아마 아시죠? 네. 그 브라더 로렌스가 칼멜 스토어에서 그는 접시 닦으면서 하는 게 그분의 일이었어요. 근데 막 접시를 닦으면서도 계속 그분이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의무가 다 완료된 다음에 사람이 다 떠나가는 길을 나가고 그 상황 그 자리에서 당신의 입장에서 거기를 뭐예요? 예배에 덜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드려 가고 뭐 이렇게 나눠지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만 해도 또 그랬어요. 예배 일터 나누어서 어떻게 이걸 통합할까 그랬는데요.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이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이 본문에서 저는 적용을 하자면 내가 주님 맡겨준 그 일 우리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동관인데 그죠? 우리의 일관 노동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좀 힘든 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관념이잖아요. 마르다가 처음에 일단 일을 즐기는 상태였었어요. 기쁨으로. 그런데 이것이 뭐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 순간에 노동이 돼버렸대요. 고역이 돼버렸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타락한 이후에 가시던 불을 만나고 그런 식으로 이 노동관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바로 뭐냐면 그 일 자체가 어떤 의식으로 우리가 다가와야 할까. 내가 지금 학문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예배가 된다면, 드림으로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일터가 뭐예요? 성소가 될 수가 있다. 어쩌면 나는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심정이 되어 이 일을 하고 있다면 바로 로렌스 형제가 말한 것처럼 일터가 성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성소가 된다면 굳이 성공이라는 말은 제가 참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적인 라이프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내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드림이 되고 있고 예배의 정신이 드림의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봉사는 예배와 일, 그럼 섬김, 다른 말로 바꾸면 섬김이라고 합시다. 일을 이 섬기는 일에서 전 이 예배조차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섬김이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에 서로 사랑하라 하신 순종하는 입장에서 이 섬김조차도 뭐예요? 드림이 되어 아버지 앞에 한다면 그러면 내 일터가 내가 행하는 모든 섬김이 성소가 되어진다. 성소와 지성소가 가는 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본문이 바로 어떻게 우리의 일을 이 복잡하고 분주한 이 시대에서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마음으로 예배의 정신을 잃지 않고 동방에서 깊이 침묵하면 마리아처럼 주님에게 버린러우 해가지고 수많은 잡다한 이야기와 인포메이션의 이 홍수 시대 속에서도 기독교 영성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뭐예요?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미팅. 어디에서요?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을 알고 내가 죄인이다. 근데 난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야겠다.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대신 다 갚아줬다. 나는 대속의 주님을 미팅하고 그 다음에 그 미팅과 동시에 데이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팅을 어떻게 하느냐? 지저분하게 할 거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인데 정원한 처녀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데이팅을 해가자. 그러면서 깨끗해야 이 친밀성이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한다. 주님이 우리가 만나고 미팅은 했지만 더러우면 데이팅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나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초청했잖아요. 만약에 본문에 근거해서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자면 초청했어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죠? 미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미팅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거룩한 이 영성 개발을 뭐냐면 다시 말해서 제가 얘기하는 영성의 개념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보는 겁니다. 일단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 기도, 그리스도 중요해요. 오직 예수, 그분과의 만남으로 출발해야 돼요. 영성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만남에서도 출발해요. 그 영성이 없으면 시냇가의 신비운 나무처럼 될 수가 없어요. 생수가 예수예요. 하나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게 미팅이에요. 그 출발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데이팅인데 그 데이팅이 거룩한 데이팅이 돼야 친밀해질 수가 있잖아요. 영성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만남과 동시에 데이팅을 하되 데이팅하되 그를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그분과의 연합,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가 되는 이 일치감을 친밀성, 영성은 그리스도와의 데이트의 친밀성이다. 그 친밀함은 거룩성과 함께한다. 기독교의 영성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큼 관계하는 관계성을 유지해 갑니다. 그 관계성은 뭐냐? 친밀성. 어떤 친밀성? 거룩한 친밀성. 그 친밀성이 우리 알고 행동을 낳는데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쉬면서 일을 시작하셨죠. 그것은 쉼을 멈춤이 아니셔요. 오히려 행동을 중지한다. In action. 침묵하고 묵상하고 fall in love with Jesus. 그런 상태예요. 그것이 다시 뭐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액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섬김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해했던 기독교 영성입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 Q&A 시간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 제가 좋아했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요. 내 존재를 늘 그걸 보면서 그분을 닮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살짝 말랐는데요. 다 늙으신 분인데 시각장애인이에요.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한 손에는 작은 등불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꼭 어두운 밤이면 규칙적으로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적인 사과, 합리적인 이야기 되면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있다. 합리적일까요? 신앙과 우리의 사랑은 합리를 뛰어넘죠. 이성을 뛰어넘죠. 총합적이고 전인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런 모습 속에서 왜 그러면 등불을 들었는가요? 묻고 싶잖아요. 그랬더니 이 등불을 내가 들고 있으면 그리고 걷는데 다른 사람이 이 등불을 보고 뭐예요? 피해간다. 그 참 교묘한 말 같아요. 내가 누구를 섬긴다기보다 내가 등불을 작지만 내 이 모습 그대로를 내가 그대로 받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가진 시각장애인 내 약함 이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그대로 받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등불을 내가 들고 힘이 나는 데까지 가면 이것이 내 보호였고 그들이 나를 지나가고 부딪히지 않으니까 나는 또 내 길을 가고 또 이 등불을 통해 그들이 피해갈 수 있고 실족하지 않고 결국 우리의 영성을 하는 것은 이웃을 실족지 않게 하는 거니까 실족지 않게 하는 작은 모습 하나로 등불 들고 간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장애자입니다. 저 장애자예요. 엉망진창인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은혜로 주님을 만났고 은혜로 데이팅이 되고 동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주님 내가 작은 등불을 들고 가서 그 정도로 옆에 시각장애인은 그게 그 정도도 아니죠. 밤마다 그걸 보는데 그렇다면 나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영성의 삶이 소중한지요. 우리의 모든 일에서 우리가 그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영성을 표현해가고 있지만 밑바탕에는 당신을 만나 당신과의 동행에서 어떻게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건지 임하고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 얼그러지고 아프고 왜곡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리폼도 해주시면서 새로운 형상을 주실 주님이 그날에 이루시기에 그 소망과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다시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여러분에게 머리에 손 얹어주시고 타치해 주시고 내 이 영성적인 라이프 영성인 라이프가 아버지 마리아처럼 당신 앞에 집중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져주소서.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0: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루브르 미술관에 비치된 모나리자 상이 잠시 도둑맞은 적이 있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몇 달간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루브르 미술관을 방문했다고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도둑맞은 모나리자 상이 있는 그곳을 구경하러 온 것이겠지요. 사람들은 이처럼 무언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하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쓰라린 경험은 없으십니까? 나와 평생 함께 할 줄 알았고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에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늦추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죽어버려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땅을 치며 통곡한 적은 없었는지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값지고 소중한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그 영혼, 우리와 함께 했을 때 구원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오늘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침례인가?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왜 침례인가? 저희들이 흠정역 성경을 바꾼 지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개혁성경을 읽을 때는 세례라고 적혀있는 성경을 굳이 침례라고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침례교회니까 의례껏 세례라고 읽지 않고 침례로 읽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순서상 베드로전서 강해를 한다면 지난주에 12절 끝났기 때문에 13절로 22절까지 한 문맥으로 보고 전체를 다뤄야 되지만 오늘 오후에 세 분이 침례를 받으십니다. 워낙은 네 분이 받으시고 다섯 분이 받으시는데 한 분은 못 오시고 그래서 세 분이 받으십니다. 청년 한 분과 우리 부형님과 모매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침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상시 침례에 대해서, 침례교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지 않고 책별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때때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때마침 오후에 침례식도 있고 해서 침례의 강조를 두고 우리 침례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침례란 주제 또는 이 세례란 주제는 아마 기독교 교회들 가운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프티조, 뱁티즘, 물속에 잠기는 침수례를 말하고 있는데 한국의 80% 될까요? 아니면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은 세례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으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행하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나름대로 세례를 행하니까 저 사람들은 세례고 우리는 침례다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단순히 나눠서 생각할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를 준다라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것은 성경이 바프티소, 뱁티즘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적인 침례, 물속에 잠기는 침례, 침수례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세례도 괜찮고 침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세례도 좋고 침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정확하게 성경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적인 방법은 침례가 옳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은 물을 뿌리거나 붓는 관수례나 적수례가 아니라 침수례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확신하면서 침례가 옳다는 것,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가 이 믿음의 뿌리, 예수님이 세워주신 신약의 교회의 뿌리를 명맥을 이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뿌리는 관수례, 물을 붓는 관수례, 그리고 물을 뿌리는 적수례.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셨으면 이 컵 안에 어느 정도 물이 있는지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자, 이 작은 물 한 컵에 있는 물을 가지고 제가 적수례를 준다면 적어도 50명 이상은 세례를 갖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적수례도 아니요 물을 붓는 관수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침례는 침수례, immersion baptism이 정확한 성경적인 방법이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침례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침례의 기원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 또는 히브리인들은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되던 날, 8일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분리된 선민, elected 또는 chosen people이라는 다른 민족들과 구별화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할례 의식으로 행하는 의식입니다. 자,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침례를 행했느냐? 구약 성경에는 침례가 없습니다. 최초의 침례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잇는, 아니 어찌 보면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침례자 요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침례와는 정확하게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John the Baptist,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로 정확하게 옮기면 침례자 요한이 맞습니다. 자,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베풀게 됐는데 그것이 구약에 등장하지 않던 신약시대가 도래하던 때에 침례자 요한이 베푼 침례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침례 요한이 침례를, 그것도 이방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강조하고 침례를 주었느냐? 자,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에게도 혹독한 표현을 썼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요구한 것이 침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자 요한이 줬던 침례는 우리가 받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받는 물침례가 아니라 회개의 침례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자, 아무튼 침례의 기원은 침례자 요한이 신약시대가 도래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때가 임박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제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전통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이다라는 자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회개하라. 그런 측면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푼 것이 최초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침례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침례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원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침례는 신자의 침례,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것이 침례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왜곡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침례 또는 세례가 곧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3장 21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자, 그 다음 괄호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뱁티즘은,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 것은 이 물이 내 죄를 씻어버린다, 나의 부정함과 허물과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침례는 또는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행하진 않지만 세례를 믿지 않지만 굳이 세례를 인용한다면 침례든 세례든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한다. 즉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성도라는 것을 교회의 의식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 앞과 교회 앞과 성도들 앞에 자기 스스로가 믿음으로 외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 지냈고 부활했습니다, 부활할 것입니다를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는 행위가 침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는 회심한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고 5,000명이 침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 회심했다, 단순한 유대교 전통의 종교적인 의식에 머물러 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셨다,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질책하고 죄를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죄인됨을 깨닫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에 더해졌다. 잘 보십시오.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가 됐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의 의미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구원의 사건 이후에 받는 구원을 나타내 보이는 간증으로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의미로 침례를 베풀었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침례는 신자의 침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침례를 믿습니다. 자,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신을 가지고 교회 앞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적 독립침례 교회의 멤버가 되는 정식적으로 회원이 되는 의식이 바로 침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구절 한 구절 말씀처럼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구원받은 내 믿음이 회복된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례는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구원과 동일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교회 앞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침례에 대한 교육을 침례를 받으실 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러면 침례를 받으면 됐지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세례도 아니고 옷 갈아입고 물속에 다 그냥 머리까지 적시면서 그 불편하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구원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평택에 있는 우리 친교회에 속한 성서침례교회 회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시 진학을 했을 때 그 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인데 당시에 교목이었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어린 마음이 좀 섭섭했어요. 침례 교도들이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다면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아야지 왜 한국에서 받느냐라고 그 어른이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조금 했던 미성년자였던 침례 교도였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섭섭했었습니다. 그때는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침례가 밥티준지 어떤 의미인지 적수례가 있고 관수례가 있고 이런 건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침례가 옳다라고 믿었고 제가 받은 침례가 물속에 잠기는 침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학교 선생님은 요단강에 가서 받아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뭐라고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자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대체 왜 복잡하게 번거롭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침례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약식으로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침례는 그러므로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베풀고 또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진짜 지역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하셨기 때문에 방문자 카드를 써내셨습니다. 좀 죄송할지는 모르지만 진짜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언제부터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런 카드를 써냈을 때 그날부터 여러분이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우리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것이죠. 진짜 침례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해주고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침례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침례받지 않으면 저희는 찬양대 설 수 없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좋아서 출석하고 계신 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나의 구주로 믿고 죄인됨을 회개하고 구원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의 멤버 되시고 교회를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침수례, 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든 침례든 성경에서 말한 본래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가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물을 뿌림으로, 물을 부음으로 상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시사하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희석시킨다든지 생략한다든지 간소화시킨다면 이것은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경우는 굉장히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어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간소화한다든지 생략한다든지 대충 지나가 버린다면 그와 관계된 당사자나 본인들은 얼마나 이것이 마음이 섭섭하고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무덤에서 이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부활하심을 간소화하고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마음 아파서 생각하시고 어찌 보면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 성경의 기록, 교회에 있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세례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데 그중에 한 예를 들면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캘빈도 침례가 성경적으로 옳음을 인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에 보면 제4권 15장에 보면 침례가 옳고 초대교회에서도 침례를 행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형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며 침례는 정식이고 세례는 약식이니 세례도 가능하다라고 언급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신약성경의 헬라성경의 밥티조라고 분명히 물속에 잠기는 이 침수례를 어찌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물을 뿌리는 또는 물을 붓는 적수례와 관수례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굉장한 이 사건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마다 우리 개개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상징을 내가 침례받을 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 중요한 사건을 어찌 우리가 약식으로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물을 붓고 물을 뿌리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자, 성경적인 침례의 방식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침례를 주다는 의미는 동사로 baptize라고 합니다. baptize.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는데 헬라어 단어 baptizo, 정확하게 오로 끝나는 단어는 내가 침례 주다입니다. 자, 이 baptizo라는 말이 baptize라는 말이 나왔고 baptism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 천주교에서는 결국은 천주교에서 이 침례라는 것을 세례로 바꾸었고 왜곡시켰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독일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중국어로, 중국에서 한글 성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침례로 번역돼야 옳은데 이것을 세례로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기성의 모든 기성교회들이 침례가 아닌 세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침례가 아니라 세례가 성경적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침례를 안다 할지라도 세례를 줘도 괜찮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바뀌어져 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우리는 우리 침례 교도가 아니라 개성교회들의 신학자들이나 교회들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밥티조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물 속에 또는 물 아래로 담그다, 잠수하다, 던져놨다. 굳이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적인 침례는 그러므로 물 속에 잠기는 침수례가 성경적인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라고 두 글자로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침수례입니다. 물 숫자를 써서 담글 침자, 그래서 물 속에 잠기는 의식, 주님께서 교회 명령하신 성례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수례, 간략하게 해서 침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한 천주교 신학자이건 개신교 신학자이건 침례교 신학자이건 이 밥티조란 이 단어는 물 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번역 과정 가운데서 세례로 언급했고 침례교회의 이 전통적인 성경적인 침례가 결국은 천주교회에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농간 또는 있던 사탄적인 어떤 악한 어떤 이 동기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간소화해서 세례로 바꾸어 두었다. 결국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례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약 성경에 최초로 침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이 베푼 침례나 신약에 있던 교회들이 침례를 줄 때 물 속에 잠기는 침례였는지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그 문맥을 보시면 3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영어의 표현을 보면 out of the water 그랬습니다. out of the water. 그러니까 물 속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여러분 진흙에서 침례나 이 세례나 관수례나 적수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례를 주는 사람도 물속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물 조그만 그릇에 들고 오니까 물속에 들어갈 일이 도저히 없는 거죠. 세례를 받는 사람도 머리 위에 물을 뿌리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도 물속에 들어갈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침례자 요한이 물속에 있었고 요단강에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물속으로 into the water라고 분명히 영어 성경은 말합니다. into the water.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out of the water라고 분명히 영어에도 이거 어려운 영어가 아니잖아요. into the water, out of the water. 분명하게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들어가셨고 물 밖으로 나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침례 사건은 명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제 침례자 요한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베풀 때 어디에서 침례를 주었냐면 살렘에서 가까운 애논이라는 곳에서 침례를 주었는데 그곳에 많은 물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은 수량 명사가 아니잖아요. 많다 그랬을 때 영어에 보니까 much water 그랬습니다. 자,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물 들고 있는 건 much water가 아니죠. 굉장히 작은 물입니다. 조금의 분량의 물입니다. 이 물 가지고 50명에게도 제가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침례자 요한이 굳이 성경 요한복음 3장 23절에 그곳에 물들이 많은 물들이 있었다 이 말은 침례를 주기에 적합한 웅덩이들과 하천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침례자들이 그 당시에 몇 명이었던지 간에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베풀기에 아주 많은 물들이 웅덩이들도 하천들도 많이 섰기 때문에 그것은 침례를 베풀기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침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그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물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침례를 베풀었던 증거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외국인이었던 이디오피아의 내무장관이 예루살렘에 예하고 돌아가다가 성경 이사야를 읽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 집사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 내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1페이지입니다. 37절 보시겠습니다. 37절은 침례를 위한 굉장히 크루셜한 바이블 패세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omit, 빼놓았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빼놨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자, 왜 의도적으로 빼놓았느냐?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침례의 조건은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직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습니다. 37절 개역성경은 이 구절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구절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로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노라. 이게 침례의 조건입니다.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자, 38절 자, 잘 보십시오.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아마 그의 종이 아마 시종이 병거를 몰고 고향으로 가던 차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왕이면 구원받았으니까 이 빌립 집사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물이 있으니까 말하기를 내려가서 침례를 받는데 그게 바로 36절, 37절, 36절에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여러분 내시가 사막을 여행할 때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물병에 물 들고 다니죠. 근데 그게 침례의 조건이 아니라 침례는 지금 물이 있다 이 말은 충분히 물 속에 잠길 수 있는 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시가 말하기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려. 그리고 37절 그 중요한 고백 내가 믿으니 빌립이 말하기를 그대가 믿으니 구원받았으니 침례받을 수 있다. 그리고 38절 잘 보십시오.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into the water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로교회가 세례를 행한다면 빌립 집사가 물 길어다가 그릇에다 물 떠다가 내시에게 물 뿌리면 끝이에요. That's it. 그겁니다. 전부 다예요. 근데 두 사람 다 물속에 내려간 이유가 뭐냐? 침수례를 베풀고 침수례를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명한 픽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세례를 옳다고 헷갈리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증거들 예수님의 침례,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준 침례, 침수례 그리고 침례 요한이 에논이라는 그 부근에 물이 많기 때문에 침례를 베풀었다는 이 세 가지 증거를 보아도 우리는 침례가 성경적이다. 침례가 분명히 옳다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맹목적으로 침례교회니까 침례주고 장로교회니까 세례주고 그렇게 합시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으시냐고요? 우리는 분명히 침례가 옳음을 믿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서 침례 교회는 왜 유아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유아 침례 또 다른 복잡한 논쟁의 요소입니다. 세례 자체도 잘못됐지만 장로교에서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그 유아들에게, 영아들에게 세례를 줘요. 제가 세례를 주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들에게. 이제 태어난 지 아마 몇 개월 안 됐을까요? 우리 김영재하고 배우는 자매에게 앉아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해 줬잖아요. 유아세례 제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례를 베풀어요. 그럼 우리는 왜 유아침례나 유아세례를 안 하느냐? 그것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아세례가 없어요. 우리 참고로 몇 구절을 한번 오늘 또 이것 이왕 침례에 대해서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유아세례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가족 침례가 등장합니다. 자,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가족 침례라는 의미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원받은 사람, 여기 빌립이 침례를 줬던 이디오피아 내시는 분명히 복음을 충분히 이해했고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침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유아들, 영아들, 이제 갓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고 몇 주일 되지 않은 아이들, 예를 들면 좀 소급해서 두 살, 세 살, 이 아이들이 죄가 무엇인지 개념이 없는 아이들,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소위 말해서 유아 세례를 주고 유아 침례를 준다면 무엇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일반 유아 세례나 유아 침례를 주는 천주교회나 장로교회에서는 왜 유아 침례를, 유아 세례를 행하느냐?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이나 사도행전 10장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가족 단위로 침례를 받은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성경을 피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실라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는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가 구원받게 됩니다. 이 간수가 구원받고 그날 밤일 그날 당일에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다는 구절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을 유추해서 장로교에서는 봐라, 여기에 가족들 포함하면 어린아이들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이다. 17장 다음을 열어보시고 18장 8절. 자, 이 사도행전 18장 8절을 잘 읽어보시면 아하, 이 유아 침례는 의미가 없고 비성경적이구나. 침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컨디션 속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침례를 받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포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잘 보십시오. 자기의 온 집과 그랬습니다. 온 집이라는 것은 패밀리 유닛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족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단위 온 집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몇 살 몇 살짜리인지 언급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를 믿으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는, 유아 침례를 받는 아이들이, 영아들이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모르죠. 자,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가족 단위의 침례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를 주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절들을 장로교에서는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근본 뿌리는 천주교에서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 침례 또는 세례가 이퀄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죽으면 안 되니까 더 빨리 구원받도록, 아니면 장로교에서 하는 말대로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장래에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그냥 hopefully 바래서 내 믿음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유아들에게 세례나 침례를 준다는 것이 저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며,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람들도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복음을 충분히 이해했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께서 나 개인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침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 당시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굳이 언급한다면 가족 침례의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분명히 그 아이들도 침례를 받았다면 분명히 그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구원받은 아이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의 삼자교회는 미성년자는 침례를 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침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 왜 침례를 받을 수 있나요? 걔들이 믿으니까, 복음을 이해했으니까,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침례를 자격이 충분히 된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그 사도행전 8장의 36절 37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침례를 받을 조건은 충분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인 침례를 위한 네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 첫째, 구원받은 자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 받는 자가 교회를 다닌 지 20년 돼야 된다, 30년 돼야 된다, 학습받아야 된다, 성경 공부 과정을 끝마치면 당신 침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적당한 나이를 딱 무자르듯이 몇 살부터는 침례 받을 수 있다 말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성경을 1독했건 2독했건 기도를 유창하게 하든 못하든 침례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침례받을 첫 번째 자격, saved candidate,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침례받을 수 있다는 것, 본인이 원하면. 자, 두 번째 침례받을 조건은 물속에 잠기는 수침례를 우리가 믿는다. 셋째, 이 침례는 구원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시이다. A symbolic representation.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짓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침례를 우리가 믿고 베풀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인 침례를 위한 네 번째 조건은 성경적인 권한을 지닌 신약적인 교회가 침례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교회를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경적인 신약적인 교회가 아니라면 다시 받을 것을 침례를 다시 받을 것을 저는 권고해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좀 실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단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교회가 침례를 주는 교회입니다. 이단 가운데 침례를 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침례자를 쓰는 기독교 한국복음침례교회 이단입니다. 거기서 침례를 받은 분들은 성경적인 지방적 독립침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교회를 와서 섬기기 원하신다면 다시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인 침례의 조건 가운데 부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침례는 지방적 독립교회의 권한으로 침례를 받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신약적인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고 이단적인 교회라면 다시 받는 것이 성경적이고 합당하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계시다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믿음 성장에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침례는 몇 가지가 있느냐? 여러분, 침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라고 제가 그 대답에 나오기를 은근히 기대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침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5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약한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엉뚱한 대답하시기를 은근히 기다렸다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구주도 한 분이신데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아멘.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입니다. There is no two saviors in the world. There is no two saviors in the world. It cannot be. 한 분입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에 정확합니다. 한 주와 한 믿음과,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은 한 믿음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한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말씀으로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침례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소개하는 침례도 하나다 이 말은 적수례도 아니요, 관수례도 아니요, 물에 잠기는 침수례, 성경적인 지방적 독립교회의 권위로 받는 침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침례교회가 주는 침례 그거 하나, 이게 아니라 그런 측면보다 원론적으로 성경적인 침례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살펴볼 것은 침례받은 결과가 뭐냐. 여러분, 내가 침례받으면 내 믿음이 갑자기 뭐 일취월장 더 성장하고 아팠던 몸이 갑자기 병이 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국에는 이 가정교회들이 몰래 침례를 받다 보니까, 저는 침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것도 침례탕에서 준, 아마 제 일생의 침례탕에서 준 침례보다도 욕조에서 준 침례가 더 많을지 모르겠네요. 몰래 침례식을 해야 되니까. 때로는 바닷가에서 할 때는 제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붙들려가면 어떡하나. 수영장에서 침례를 주다 누가 고발하면 어떡하나. 정말 두근거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두근거려요. 자, 성경적인 침례를 받는 결과는 무엇이냐? 어떤 경우는 중국에서는 침례를 받을 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병들이 나아요. 근데 성경적인 침례를 준다고 해서 병이 낫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음을 제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침례받는 결과는 병이 낫고 뭐 갑자기 기적이 발생하고 우리 삶에 굉장한 어떤 전환점이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성경적인 침례가 낳는 결과, 우리에게 주는 침례 결과는 무엇이냐? 첫째, 내가 침례를 받을 때 지역적인 독립침례교회 회원이 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셨는데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드디어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었다.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었고 내가 비로소 베프티스트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침례자가 아니죠. 침례받은 성도가 아니잖아요. 침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베프티스트, 침례교도가 된 것입니다. 왜 이게 놀라운 특권인지 오늘 설교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개교의 회원이 되어서 드디어 헌신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받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게 합니다.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헌신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헌신 못하게 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앉아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다 침례받은 줄 제가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다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침례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회원이라고 인정하시는,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 교회 성서침례교 회원들은 모두가 다 침례를 받으신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침례의 결과입니다. 자, 또한 침례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된 겁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사무총회,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무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침례받고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들의 어떤 행사할 수 있는 헌신이라든지 투표할 수 있다든지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사역자들은 그 교회 성도를 진짜 우리 교회 성도로 인식하고 주님의 지체로 인식하고 그분을 섬기고 주님 안에 지체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우리 교회 아직도 정식으로 회원이 안 됐다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분들을 향해서 관심을 덜 갖거나 기도를 안 한다는 측면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적인 교회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침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침례 안 받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례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니신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여러분은 행당동에 소재한 성서침례교회 회원은 적어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끝으로 침례교회들의 영속성과 우리 침례교회가 왜 신약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계보, 이 믿음의 어떤 전통을 이어온 침례교도들의 흔적들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례교회들의 영속성. 자, 영속성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한번 세워졌다면 그 교회는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날까지 이어내려온 것이 우리 침례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에 침례교회라는 네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례라는 단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침례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다고 그러시면 여러분 성경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없어요. 침례교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갈라디아 교회, 테살로니카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장로교회도 없고 감리교회도 없고 침례 세례가 없었고 오직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베푸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 저 사람들은 침례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로컬 인디펜던트 교회들이기 때문에, 지방적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침례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였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은 침례교도들이었습니다. 침례교도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침례교회들이었습니다. 제가 끝부분에 가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침례교회의 영속성이 왜 중요하냐? 올해로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정확하게 500년이라고 제가 누누이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개신교도가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리포머가 아닙니다. 우리는 리포메이션에 속한 교회들이 아니라 개신교회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침례교회의 영속성을 믿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세워주셨던 그 신약적인 교회들이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는 선조가 되는 조상교회들이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들, 개신교회 성도들은 그거 잘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가 개혁교회, 개신교회 속한 성도가 아니고 개신교회 속한 교회가 아니군요 이야기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속한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나 개혁교회나 개혁교회, 개신교회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침례교회 영속성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통으로 성경적으로 명맥을 잇고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우리의 선조교회라고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침례교회는 우리 한국에 있는 남침례교회는 아마 이런 생각 희박할 거예요.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회는 그래도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남침례교회는 지금 여자 목사도 등장하고 있고 여자 장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방언 다 인정합니다. 네, 우리는 신약성경의 교리적인 원칙적인 부분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남침례교회는 아마 많은 분들,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개신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개신교회 또는 개혁주의자들이 아니라고 인식하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핍박 가운데 이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믿고 불태움당하고 물속에 빠뜨림당하고 온갖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타협하지 않고 죽어갔던 순교당한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고 우리 앞서간 교회들의 발자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몇 가지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기록들을 한번 읽어드리면 트렌트의 종교회의의 수장이었던 로마 천주교의 신학자, 신부였던 카디널 호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침례교도들이 과거 1200년 동안에 이 1200년이라는 기간은 교회사 가운데 등장했던 암흑기간을 말합니다. 그 암흑기간 동안 1200년 동안에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았거나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든 개신교회보다 더 많은 숫자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트렌트에서 종교회의를 인도했던 그 수장이었던 이 호시우스라는 사람이 인정했던 거예요. 감리교회 지도자였던 요한 리펫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추후 1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침례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침례교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당시엔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교인들만 있었습니까? 뱁티스트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100년 전후에는 종교개혁이 일으키기 한 1500년, 140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교파도, 어떤 교단도 개신교, 구교, 천주교가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침례교회였었고 저 교회를 가리켜서 침례교회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 교회가 침례를 믿고 침례를 베푸는 소위 말하는 침례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종교개혁 일으킨 개신교들이 장로교회

며 현시대에 이르기까지 매 세기마다 존재해 왔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장로교단에서 발행했던 에딘버그 백과사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침례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기를 침례교회란 전에 재침례교도라고 기록되었던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교회이다. 참으로 이것은 터툴리안의 시대부터 괄호 열고 교회 시대 초기 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그들의 교리로 생각된다. 자 보십시오. 장로교회 지도자, 그리스도교회의 지도자, 루터교회 지도자, 그리고 천주교회 당시에 종교회를 지도했던 수장, 감리교회 지도자 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주후 1세기 전후에는 침례교도들이 전부였고 침례교회들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침례교회들의 영속성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성경구절을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함께하겠다. 누구와 함께하겠다? 교회와 함께하겠다. 그 말은 예수님의 약속은 실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 세우신 그 침례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아니 더 나아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무엇이냐면 침례교회 영속성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요한 에베소서 3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이 말씀을 잘 관찰하면서 분석해보면 침례교회의 영속성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1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당시에 주후 60년 전후 1세기가 채 되지 않았을 때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힌트가 요금. 중요한 게 바로 요금.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무엇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요? 따라서 해 주십시오. 침례교회.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침례교회라고 안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침례를 믿었고 침례를 받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에베소서 3장 2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관으로 계속해서 존재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암흑기간 동안에도 침례교도들은 여전히 명맥을 이어왔을 것이고 종교개혁 이후에 침례교회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에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주의자들이 그 장로교회를 세우고 감리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계속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는 명맥을 이을 것을 이 에베소서 3장 21절 이런 구절을 통해서도 침례교회의 영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침례를 베풀었고 침례를 믿었던 교회들이고 성도들이었고 전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C번 교회사에 남겨진 침례 교도들의 흔적들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주 313년경에 콘스탄틴이 국가교회 소위 말하는 캐톨릭 처치를 세웠습니다. 카톨릭을 세웠습니다. 국가교회로. 그리고 그 당시 침례를 존중하고 침례를 믿었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국가교회에 조인하라. 핍박을 멈추고 이제 어떤 인정해주겠다 국가교회에 오라고 했을 때 여전히 핍박을 무릅쓰고 우리는 국가교회에 조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종교와 신앙은 불가분 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천주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 피흘린 발자취를 보면 수장을 시킵니다. 수장을 시킨 이유가
너희들은 침례를 믿지? 잘 됐다. 니네 물속에 한번 들어가 봐라. 물 좋아.

0: 까지 물속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침례 교도들, 침례를 행한다고 해서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물속에 빠뜨려 죽이는 수장을 통해서 핍박을 가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무를 쌓아두고 불을 질러서 우리 재침례 교도들, 침례를 믿고 행하는 그들을, 세례를 거부한 그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잔인한 이 고문, 그 도구들을 만나서 상상할 수 없는 고문들을 가해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을 당하고 사라져갔습니다. 5천만 명 이상이나. 그들이 바로 암흑 기간 동안, 암흑 기 이후에도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사라졌느냐? 침례 교회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느냐? 침례 교회 성들이 사라졌느냐? 사라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많은 침례교회 그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던 분들이 유럽 전역에 흩어졌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급기야 1955년에 한국으로 침례교회 후도들 그 후배들 후손들인 우리 성서 침례교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곳에 성서 침례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침례교회 뿌리고 침례교회의 영속성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신교회나 개혁교회의 후손들이 아니고 개신교회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신약적이고 신약성경 시대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족보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감사함으로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귀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서부터 침례교회를 오신 분은 정말 복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도 처음서부터 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기로 결정한 그날 장로교회로 가느냐 침례교회 가느냐 기로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를 침례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 구원은 받았지만 침례 안 받으신 분, 조속한 시일 내에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소련 공산주의 체제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믿는 분들은 공산주의 핍박을 피해서 밤중에 은밀하게 그 시베리아의 얼음을 깨뜨리고 영하 20도, 30도 되는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편함을 위한다면 세례를 받으면 끝이잖아요. 물방울 뿌리면 끝입니다. 옷 젖을 일도 없고 옷 갈아입을 일도 없고 추운데 겨울에 나갈 일도 없고 얼마나 간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말씀은 간편하고 불편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선조들이 지켰던 이 귀한 믿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홀리도 변개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말씀 그대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실천하기에 편한 대로 인본주의에 서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 우리의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침례 받지 않으신 분 침례 받으시기 바라고 침례 받으신 분들은 이 귀한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기쁨으로 감사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BBN 방송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한 용어만 바르게 좀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 해석이 인간적인 것으로 빠질 위험은 없습니다. 성경 용어 자체를 사람들이 늘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해석 자체 꼬이고 엉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0: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106번째 강해 믿음을 지켰으니를 전해주십니다.
1: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믿음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 한국 교회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한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믿음 주제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36번 강의를 하고 마쳤는데 6년 지나서 다시 이제 믿음 설교를 시작을 했죠. 6년 뒤에 믿음에 대한 설교를 다시 시작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 용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말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그 이전에 대장간 출판사 운영했던 그 박기삼 씨를 만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10년 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평택에선가 제가 박기삼 씨를 이제 만나서 그때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때 한 얘기 중에 한국교회가 성경 용어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를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성경 용어를 좀 바르게 이해시키는 좀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동감을 했죠. 그러면서 그 박기삼 씨가 제가 그 작업을 하면은 책으로 자기가 내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작업을 한다는 게 엄두가 사실 나지를 않았어요.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용어를 찾아서 성경적 기준에서 이제 바르게 해석해가지고 글로 쓴다는 게 정말로 그 만만치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 혼자 하기보다도 그래도 성경을 좀 바르게 해석하는 몇 분을 이제 같이 찾아서 나누어가지고 얘기 작업하면은 쉽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골라가지고 그분들께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분들도 그렇다고 모두가 다 이제 한국교회 정말 필요한 그런 작업이라고 공감은 하긴 하는데 자기가 그 일에 참여해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곤란하겠다. 다들 사양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무산되고 말았죠. 그 후에도 제게는 계속 그 작업 필요하다. 정말 이건 이제 필요하다 하면서 언젠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이제 믿음에 강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계속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차피 제가 매주 설교 원고를 이제 죽으나 사나 써야 되니까 기록을 하니까 따로 시간 내가지고 원고를 뭐 쓰지 않아도 되고 또 믿음을 성경 용어와 연결해가지고 또 설교하면은 자연히 그 용어 해석이 해설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영어 해석 작업을 마치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6년 지나가지고 믿음 강의를 그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꼭 먹고 알 먹고 뭐 그런 이제 뭐 일이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믿음에 대한 설교를 보면 알겠지만은 모두가 다 성경서 말한 용어를 믿음과 연결해가지고 해석한 그 설교만 제가 계속 해왔습니다. 성경서 대개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고 또 오해할 만하다고 생각된 단어들, 그런 용어들을 찾아가지고 믿음과 연결해서 이제 설교를 해왔던 것이죠. 그게 제 나름대로의 용어 해석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그 믿음 설교를 좀 잘만 참고를 하신다면은 적어도 이 성경의 어떤 용어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한 용어만 바르게 좀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 해석이 인간적인 것으로 빠질 위험은 없습니다. 성경 용어 자체를 사람들이 늘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해석 자체 꼬이고 엉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우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성경 용어를 해석해버리죠. 사랑도, 은혜도, 겸손,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배운 도덕적 토대,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세상 지식과 상식과 도덕에 맞추어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 강의를 제가 좀 마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바른 이해와 좀 시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성경서 증거하는 그 참되고 바른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좀 그런 믿음의 길로 계속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이 박기삼 씨가 대장간을 남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 용어에 대한 이 책을 그 사람이 못 내줍니다. 언제 책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뭐 인터넷에 올려져 있으니까 뭐 그것으로 도움받을 사람들은 뭐 도움받고 계시겠죠. 또 책으로 낸다 해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제가 다시 원고를 다 또 봐야 되고 또 수정 작업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것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뭐 그것까지 제가 미리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설교로라도 이 작업을 좀 마칠 수가 있어서 저로서는 감사할 그런 따름이죠. 근데 실은 오늘 그 마지막 설교 준비하면서 또 하나가 생각이 탁 나는 겁니다. 바로 부흥. 제가 이걸 왜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믿음과 부흥. 이게 또 한국교회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뭐 다음 주일이라 또 부흥에 대해서 또 설교도 되긴 되는데 제가 믿음 강의 마지막을 몇 달 전부터 오늘 본문으로 딱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생각했던 대로 믿음 설교는 오늘로 마치고 나중에라도 혹시 책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부흥에 대한 글은 따로 써가지고 넣으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뭐 믿음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믿음의 그 마지막 설교 본문을 이제 디모데전 후서 4장으로 정하고 그 제목으로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제 정한 것은 이 본문이 그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유언이다. 이리 생각을 하면은 그 바울 같은 사람이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로 뭘 남겼을까? 그 유언이 이제 우리의 유언이 되어가지고 바울처럼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으니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의 삶을 또 좀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6절 보시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전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부었다는 것은 이제 그 제물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그런 게 있는 그걸 아마 의미 같습니다. 이 말은 이 바울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왔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쳐진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뭐 교회를 부탁한다, 뭐 복음 열심히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떠날 시가 가까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7절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바울은 선한 싸움이란 말을 좀 몇 번 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적들이 많았잖아요. 바울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생각하면은 그 바울의 싸움이라는 게 혹시 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얼핏 들 수가 있어요. 싸움에는 적이 있어야 되죠. 그 적이 바울을 핍박했던 그 무리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대개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바울이 너무 적이 많아 고생을 냈고 핍박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거, 그게 바울의 선한 싸움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쉽게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결국에 그 바울이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믿음을 지킨 것으로 그런 결론이 이제 내려지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바울의 싸움을 그런 시각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오늘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와 바울의 그 상황과 우리 상황이 달라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면은,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켰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지키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는 바울이 겪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적들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린 쉽게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 잊고 살아가는데, 너무 쉽게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내 싸움으로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변하면 또 몰라도 지금 환경에서는 선한 싸움, 실감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어느 환경에 살지 않습니까? 뭐 특수한 지역에 뭐 공산지역이나 팔레스 그런 데 빼놓고는 거의 모두가 다 어떤 핍박이 별다르게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도 다르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이 과연 얼만큼 실감이 되어질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선한 싸움의 필요성, 내가 그 싸움이 좀 동원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얼만큼 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싸움의 대상,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께 뭐 적이 있습니까? 적이 없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 오면은 이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 뭔가 다른 싸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선한 싸움에 대한 생각부터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선한 싸움 그러면은 복음을 위해 싸우는 거, 그런 생각들을 이제 또 하기 쉽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 그걸 선한 싸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가령 그 뭐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교회에 나가겠다니까 남편이 반대를 하는 거, 그래서 주일마다 남편과 막 싸우면서 기어코 고집 부려서 교회를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을 대개 교회가 그 선한 싸움으로, 교회 못 가게 막는 남편은 사탄으로, 그렇게들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남편을 세워가지고 내 신앙을 방해한다, 싸워 이겨야 돼, 이기는 게 뭐냐, 남편을 이겨서 교회를 나가는 거, 그런 생각들을 대개들 하죠. 그걸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도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나로 하여금 주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이 외부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내부, 내 안에 있다. 그걸 까맣게들 잊고 살아갑니다. 내부의 적, 내부자? 내부자? 내부의 적,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적이에요. 내가 나의 적이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싸움의 적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못 가게 막는 남편이 사탄이고 적이라고 해 보십시다. 교회 못 가게 한 남편이 적이라면 남편은 악한 자예요. 악한 자죠. 그러면은 기어이 교회를 나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악한 자인 남편과 싸우는 본인은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선한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악한 남편과 싸우는데 내는 신앙 지키기 위해 난 선한 자다.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선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자, 바울이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자, 악한 자 그러니까 좀 또 에이 막 그럴지 모르니까 죄인합시다. 바울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바울 같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악하다고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이 더 튀어나오겠지만은 바울 스스로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다. 그게 바울이 자기를 한 평가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이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늘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건 다 선한 겁니다. 나에게 좋은 거나 선한 것이고 나에게 좋지 않은 건 악한 자예요. 그게 사람 습성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는 게 선한 겁니까? 인용이 되는 게 선한 겁니까? 예? 다 달라지죠. 내 기준, 내 입장에 따라서, 내 시각에 따라서. 내가 좋으면은, 내가 기각되는 게 좋으면 기각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 원칙은 사실 내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드러난 선악 구조입니다. 늘 인간 사는 그거예요. 선과 악을 자기를 중심해가지고 판단해버리죠.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은 신앙을 방해한 사탄 같은 악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 입장에서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비기독교인이 볼 때에는 교회에 가는 건 쓸데없는 거죠. 교회에 가서 시간 들어 헌금한다고 돈 들어가 쓸데없는 일에 힘 빼는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비기독교인 볼 때에는 교회 가는 게 악한 거예요. 그것이요. 쓸데없는 거. 그래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 뭔가 하면은 서로가 다 내가 선하다고 하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선과 악을 내 중심으로 판단치를 않습니다. 선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은 선과 악을 하나님을 기준해가지고 판단해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선이고 나머지 몽땅 다 뭡니까? 악한 거예요. 그게 성경 기준이에요. 내가 일생 동안 착한 일을 하면서 남 도우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악한 거야. 악하다. 이렇게 여기는 게 성경의 판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일평생을 선 착한 일을 살았는데 왜 그 악합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잣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뜻에 일치되지 않은 모든 걸 악한 거 여기입니다. 하나님 뜻에. 여기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겠다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것이 아니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 그래서 악한 자, 죄인으로 규정된 우리 안에서는 선한 싸움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선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목은 선한 싸움인데 기준은 낮죠. 왜 나를 교회 못 가게 해? 그러니 넌 악한 거고 나는 선한 거야. 늘 자기를 선한 쪽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나 주일 지켰습니다. 난 십일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면에 뭐가 있냐면은 나 좀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난 이러니까 선한 사람 아닙니까? 난 믿음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를 악한 자로 보고 예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평소에 십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를 선한 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선한 자기가 선한 일 좀 더 보태가지고 영생을 얻어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네 소유 다 팔아가지고 놔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게 선한 겁니까? 예수를 따르는 게 선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게 선한 것이죠. 그러면은 자, 예수님도 그 재산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그냥 나를 따라와 그러면 되는데 왜 소유를 다 팔아라 그런 말씀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쫓아 그럼 따라가면 되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를 다 팔라고 하시면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야 돼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물론이고 우리도 나에게 있는 것을 다 포기를 안 합니다. 저보고 네 재산 다 팔고 목사에 저 안 하죠. 저 뭐하러 합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요. 그 부자 청년이 소유를 못 팔았습니다. 예수를 떠나지 않고 같이 있다 갑시다. 그 청년이 예수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소유를 못 판 자기가 생각나겠죠. 팔지 못한, 아, 예수님이 소유를 다 팔라겠는데 난 못 팔았어. 그 내 소유를 아끼는 그게 내 속에 있구나. 자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상태에서 예수를 따른다 할지라도 난 선하다 그런 말이 못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따르면서 아, 난 아직도 내 걸 포기 못한 악한 자구나. 늘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아, 그 예수님만이 의롭고 의가 그 의로움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었을 때에 왜 내가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가? 그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부자 청년이 소유를 다 팔고 나서 다 나눠주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소유를 다 내다버린 믿음으로 평생 동안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갔다. 2번, 자기 의를 챙겼다. 몇 번 얘기했습니까? 몇 번일까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이 청년이 이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십계명을 지킨 것으로 자기를 난 선해. 그리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 청년의 습성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어떻게 될지 짐작되고도 남아요. 자기를 소유를 다 팔고 팔아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따르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길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를 필요로 해서 그 의로운 필요로 해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더욱더 깊은 선한 사람으로 더 높이고 싶어서 이를 따르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청년 경우에서 소유를 다 팔고 내 걸 아끼는 그런 유혹을 다 떨쳐버리면서 소유를 다 팔고 나눠주고 예수를 따르는 그게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이 한국교회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지킨다는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육을 물리치면서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그 길로 가는 거. 그걸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 할 때 그 믿음 지킨 속에는 늘 드러난 게 네 의가 드러나요. 나 지켰습니다. 나 지켰습니다. 내가 드러나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믿음이 실패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각을 못해요. 이게 굉장히 참 심각한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냐 그것보다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릅니까? 왜 예수를 따르고자 합니까? 예수님 의가 필요해서 그 의로움이 아니면 난 안 되니까 그 의로움 때문에 쫄쫄쫄 가는 그게 아니고 예수를 따름으로 나의 믿음 나의 선함 이게 더 부각되어지는 그쪽에 기울어진다면 이미 그것은 믿음이 실패자고 믿음 밖에 있는 것이다. 이 청년의 잘못된 게 뭐냐면요. 소유를 팔지 못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대개 사람들이 소유를 버리지 못한 욕심이야. 그걸 잘못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걸 잘못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의 잘못이 뭡니까? 예수를 팔아버린 겁니까? 유다의 잘못은요, 예수를 팔아먹은 자기에게 그 주가 누구인가를 모른 거예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죽어버린 것, 스스로. 그게 그 잘못이에요. 자살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누군가를 모른 겁니다. 이 청년 잘못도요, 소유를 버리지 못한 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그게 잘한 것이 아니고, 아니지만, 소유를 버릴 수 없는 게 인간성이다 자체가 그걸 간파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떠나버린 거. 그게 잘못된 거죠. 만약 이 청년이 십계명을 열심히 지켰다 해도 소유를 버리지 못한 자기를 이제 보게 되면서 아, 죄가 뭔가를 내가 알겠구나. 또 예수를 떠나서는 내 죄가 해결될 수가 없겠구나. 이걸 알았다면은 죄를 고백하면서 쫄쫄쫄 예수를 따라갔을 겁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청년이 예수님 말씀대로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고 소유를 팔지 못한 그런 나의 모습 그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욕심 버리지 못하는 그걸 보면서 아, 주님의 의로움이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다.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을 실천해야만이 예수를 따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대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격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청년은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넌 그것 때문에, 너 죄 때문에 나를 떠나면 안 돼. 그것이었는데 청년은 그걸 오해를 해버린 것이죠. 딱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딴 게 아니에요. 나의 죄인됨을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에요. 난 죄인이야. 나 인정했네? 됐네? 그게 아닙니다. 난 죄인이야. 인정이 됐어. 그건 역시도 죄인으로 인정하는 걸 자기 의로 여기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 습성이라고 하는 게 요리조리 할 때 동글동글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더라 요즘에 그 김꾸라지라 하던가 뭐꾸라지라 하던가 법꾸라지라 하더라. 어떻게든 빠져나간 도사입니다. 죄인 해놓고는 난 죄 인정했어. 나 맞잖아 했잖아. 늘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죄를 안 보는 겁니다. 죄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난 고백하잖아. 그래서 믿음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한 대로 늘 자기를 경계하지만 안 돼요. 인간이 그 정도로 아주 악하고 괴명한 그런 존재니까 자기를 경계하지만은 안 되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얘기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행한 그 업적들, 그 업적들을 보지 않고 자기 죄인됨을 본단 말입니다. 자기 악함 보면서 예수를 떠나 살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 그걸 아는 자로 살아온 인생, 그걸 두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뭐 회사에서 주일 출근하러 가는데 그걸 거부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 갔다. 물론 그 잘한 거죠. 잘한 건데 그걸 또 믿음 지켰어. 그런 게 문제라는 거. 그걸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 그걸도 경계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난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걸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 믿음 지켰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전능하신 한 힘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간섭해 오신 하나님의 인도, 그 인도하심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난 지켰는데요.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끌어왔는데 끌려왔다는 것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놓쳐버리는 거죠. 그게 믿음에서 벗어난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은 이 세상이 교회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유혹할 때 싸워 이겨가지고 죄 짓지 말고 교회를 나가라 그런 취지가 아니라겠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가게 하기 위한 것이 믿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일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오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믿은 건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자꾸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 이뤄주는 도우시는 그런 힘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들어서 알겠지만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것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 그 얘기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내가 지켜가지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주의 의로우심 믿고 주의 의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고 나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끌어나오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음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 8절 보십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은 바울이 여러 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업적을 이루었고 교회를 많이 세웠고 그것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한 일, 업적, 사람이 한 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의 상에 차등이 있다.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진 것은요. 바울이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의로우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의를 믿은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는 거죠. 난 죄인의 계수일 뿐이고 나의 나된 것은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이다. 주의 의가 아니면 난 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주의 의를 믿고 의지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나를 살린다. 그 의로운 내가 의의 세계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바울은 자기 업적을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의의 면류관 받은 거죠. 그래서 천국은요, 일한 것만큼 면류관이 더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받은 면류관을 다시 보좌 앞에 내드려버립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 24장로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 주어진 관을 면류관을 다시 내드립니다. 자기들은 그 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데 무슨 천국의 상급에 차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받은 면류관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도록 내어놓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또 그 8절에서 바울이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자기에게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그래요. 여기에도 어떤 업적의 비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로운 재판장이 면류관 주신다면 재판장이 재판한 사람이거든요. 재판을 해야 돼요. 우리를 재판하는데 어떻게 면류관 주어집니까? 우리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의의 면류관 주어져요? 우리에게서 우리의 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의로우신 재판장의 의를 근거해서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의가 아니고 재판장 오신 그 주님의 의, 그 의를 보시고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 내가 지켜내는 것도 없고 내가 싸우는 것도 없고 내가 이기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짜로 받아 챙기는 그 천국. 그 천국을 우리가 지금 미리 살아가는 게 뭐냐면은 정말 실패자인데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난 예수님의 의를 필요로 할 뿐이고 의를 붙들 뿐인데 그 의가 내 공로가 되어가지고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 그게 감사로 살아가는 이것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신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의를 끝까지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주님 재림하시면 천국 가겠지. 솔직히 여러분,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립니까? 사모하십니까? 그건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오신다 그러면은, 아니, 잠깐, 한 주만 기다리십시오. 돈 다 쓰고 갈게요.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늘 뭔가 아쉬운 거죠. 근데 주의 오심을 정말로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나 천국 가, 그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나 같은 자가 영원한 의의 영광을 입는 것, 그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망이 되고 그게 알고 싶어서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 가운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은요, 주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주의 의가 내 전부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 살아가는 거, 살아가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지키는 것처럼 그 믿음이 나를 그런 마음 지켜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싸움이라는 것도 나 안 보는 거예요. 내 행함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행하신 그것만 우리가 소망하고 의지한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적은 늘 나를 보려고 한 나죠. 결국 우리는 바울처럼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필요한 그 믿음. 우리를 그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우리를 도우시고 끌어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고 죄인의 괴수인 우리가 정말 없으면 안 된 필요로 하는 것은 주님의 의로우심이다. 그 주의 의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의로 내가 살았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부요가 되고 배부름이 되어지는 찬송이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신자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 이 믿음을 지켰으니 그 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언이 되어서 죽는 순간까지 뭐 딴 거 있습니까?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윤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연 41번째 유계준 장로의 춘원 이광수가 주필이 돼서 창관한 독립신문에 관한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로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었다.
1: 그래. 그럼 산정현 교회에 있는 여성도들을 통해서 신문을 비밀리에 보급하시겠다는 것이군요.
2: 예, 기르티요. 고교에는 고조고 우리 안사람도 들어있습니다.
1: 그래요. 허나 안여자들이 하는 일이라 안전은 좀...
2: 사내들이 한다고 일본에 안 걸리겠습니까? 차라리 저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허를 찌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입니다. 외놈들이래 우리 교회 아내자들이 그런 신문을 배달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길은 허를 찌르자는 거입니다.
1: 그건 그렇습니다. 독립군이라 하면 다 남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 교회 아내자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2: 길에도 염려는 됩니다. 냄새를 맡으면 오거나 말입니다.
1: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할 도리는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죠.
0: 한편 일본 경찰은 문화정치란 허울을 걸어놓고 감시의 눈을 늦추지 않았다.
3: 야, 이거 문화정치가 좋기는 좋구만. 무단통치를 했을 땐 날마다 출동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은 무언가 불안하단 말이야. 안 되겠다. 내 오늘은 장터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0: 시장은 북적북적하고만 그래.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니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지. 저기 주막으로 한번 가볼까? 이보시오, 주모. 여기 국밥이나 한 그릇 주시오.
1: 국밥이요? 아니, 일본 사람이 국밥은 무슨...
0: 뭐요?
1: 당신들이 좋아하는 우동이나 먹지. 아, 무슨 국밥을 다 찾으시오?
0: 뭐요? 아니, 달라고 하면 줄 것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나?
1: 알았어요.
0: 역시 조선국밥은 이렇게 장태에서 먹어야 맛이 있단 말이야. 조선국밥은 일본의 우동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1: 자, 여기서 잘 드시오.
0: 주모.
1: 왜요? 또 뭐가 있어요?
0: 요즘 왜 이리 이곳 사람들이 한가하지? 예전 같으면 날마다 한바탕 할 텐데 안 그런가?
1: 아니, 당신들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참, 응? 살다 보니 별걸 다 물어보는구만.
0: 아, 주모. 하는 수 없지. 내가 알아보는 수밖에.

0: 자, 여러분, 이거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할 신문입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이걸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디요?
1: 그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은 일이었다. 순간 모두들 비장한 모습으로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0: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거이 잊지 마시라요. 그래 부인 수고하시오. 해보니까니 어떻습니까?
2: 다들 잘하시는 것 같았어요. 일본 경찰에 걸리면 어떡하나 염려들은 했지만 그래도 태연하게 잘들 하시던데요.
0: 그래요. 기겄었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이요.
2: 하지만 이 일을 아낙네들만 한다는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남자들은 이 일에 동참을 안 하시는 겁니까?
0: 안 하다니요. 어떻게 아낙들에게 이 일을 다 맡기가시오. 단지 남자들은 다른 일을 해야 하니까니 너무 염려 마시라요.
2: 다른 일이라면은?
0: 신문이래 상해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누가 기걸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러고 기걸 누가 배급을 해가지고 서리 우리 아낙들이 나눠주가시오. 우리 사내들이 하는 일이래 그런 일들이니까니 아낙들만 고생시킨다고 넘그러지 마시라요. 이제 시작이니 마음들 단단히 먹으시라요.

0: 들어오라. 부르셨습니까? 겐저, 이게 무슨 신문인지 아나?
1: 조선 글로 되어 있는데 처음 보는 것입니다.
0: 이게 바로 조선인들이 만든 신문이다. 이게 조선일보. 그리고 이게 동아일보다.
1: 드디어 조선인들이 신문을 만들었군요.
0: 우리가 조선인들에게 신문을 만들라고 허락한 이유를 알고 있나?
1: 문화정치에 맞게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요?
0: 아니다. 우린 단지 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눈에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들의 눈과 귀를 대신해 주는 것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줬지. 이젠 우린 앉아서 조선의 동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은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4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독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른 감정 그리고 바른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14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4: 제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게 하며 황묵게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 제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서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지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설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4: 제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햇사람이라.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불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심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나의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하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그 지압이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짜리오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줍니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던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대를 훼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내가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미는 햇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눈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에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에스겔 14장에서 16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이제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특별히 31장, 32장을 보면서 더 귀하게 깨닫게 되는데, 32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의 어찌 보면은 유언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음을 당신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그 후배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귀한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어요. 그래서 32장 전반부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망하게 된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시는 영적 대선배의 노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32장 26절로 4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은 완전한 멸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예와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삼가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로 27절을 보도록 하죠. 32장입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트려 하셨으나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대적이 내 백성을 해하고 멸망케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28절로 31절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리라 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여기서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한 번 더 암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고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멸망되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열방이 이스라엘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는 내용의 마지막 예언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 이러한 부분을 고백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43절입니다. 조금 더 이제 넘겨서 이제 43절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어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는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장엄한 노래로서 이제 그 모세의 노래가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와 같은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세 이제 그 귀한 것, 그런 내용을 이제 호세아, 여기서 호세아라는 것은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32장 45절로 47절로 넘어가는데,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이 가운데 숨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모세는 여기서 저들이 약속의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라. 그래야만 너희가 더 크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8절에서 그 뒷부분까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율법의 전수자인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바라보기만 할 뿐 그곳을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율법주의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 불과할 뿐 죄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무력합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또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어두운 땅에서 그의 임종을 맡게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줄로 압니다. 48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물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으로 바라보기는 하였거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33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는데,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그의 마지막 공적인 행동을 기록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그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축복을 할 때 처음 르우벤 지파부터 축복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이렇게 쭉. 그래서 이 모세는 르우벤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말 것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고,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왕의 혈통이었어요. 그리고 8절로 10절, 11절까지를 좀 더 보죠.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잘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11절도 그래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그 레위, 유다, 그리고 우리가 그 3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복되게 하시는, 특별히 1절에도 보면 그렇죠. 또 6절에도 보면 루벤 뭐 이런 복들을 쭉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서 오늘로 보면 좀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겠는데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마치 야곱이 그의 자손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듯이 모세도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6절에 루벤 그리고 7절에 유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레위 또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루벤 그렇죠?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로 그 11절까지를 보면 유다 그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 지파 중 아론의 가족 그리고 제사장으로 이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는 특권을 주었고 이스라엘은 장차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들도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 요셉 지파를 통하여서 복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24절에 매우 흥미로운 축복의 기원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계시면 33장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수천 년 전 아셀 지파의 땅을 통과하여 이스라엘 북쪽에 송유관이 건설되었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아마 이 송유관은 이스라엘의 지금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젖줄과 같은 거죠. 그렇게 기름에 잠기게 되고 그렇게 복을 받 이게 모세의 그런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건데 그와 같은 내용들이 현재에 있어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26절로 29절까지 좀 이 마지막 부분을 좀 보면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쳐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흘러 넘쳤도다. 참 얼마나 귀한. 그래서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도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인 34장으로 넘어가 보면 모세가 과연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기사까지 직접 썼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되는 그런 장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우리는 영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 앞에 있는 그런 말씀들도 사실 모세의 지식으로부터 지혜로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므로 그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죽기 전에 자신의 장래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해 놓은 사람들의 경우를 덜어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여호수아의 기록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믿으려 하는데 의문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는 책이 처음부터 자세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해하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신명기 34장이 그 후에 이렇게 끼워 맞춰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보면서 의심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믿으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은 실제 순서상 여호수아의 서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매기 목사님도 그런 의미를 되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34장은 여호수아의 서론과 같다 이렇게 보는데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부활한 몸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을 마태복음 17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분의 다가올 죽음을 말씀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출연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도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34장 7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죠.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무덤이 왜 비밀로 되었을까요? 사단은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단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죠. 모세의 무덤을 비밀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매우 외롭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죽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영원히 잠든 것보다 영광스럽고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린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여행이라도 하듯이 그러한 기분을 갖고 신명기서를 쭉 살펴보았어요. 이제 신명기서 34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우린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광야를 지나다녔던 그들의 기분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신명기가 끝나게 되는 것, 어찌 보면 참 아쉬움이 많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시의 말씀들을 들으면 더욱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모세에게 더 이상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 보여집니다. 우리는 다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장쾌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인데 그런 내용들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34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음으로 신명기 이 매기성경 강해를 마치고 여호수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신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이 모세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에 언급함으로 신명기서를 마치게 됩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여호수아 성경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그사로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데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14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자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은 교회니까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행복해지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도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으니까. 본이 되는 교회니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8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교회가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완벽합니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원의 체험이 확실한 교회였습니다. 자,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교회는 나오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뭐 택하심을 금방 알 정도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준 복음을 듣고 확실한 구원의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면 확실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확실한 구원의 체험을 한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의 복음만큼은 확실하게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상당수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좋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구름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할지라도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다면은 그건 그냥 무리일 뿐이에요. 군중일 뿐이에요. 교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고 구원의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 계시면 여러분 그 문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 문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정말 그 문제 빨리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느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한 뜻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씀으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기쁨으로 받고 계시죠? 예. 그럼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고 기쁨으로 받고 있다면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행위, 믿음의 활동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활동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믿음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는 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제 자체 건물 마련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뭐 건축을 하든지 하는 이런 것 이거는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참 우리로서는 사실 또 과분한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은 그냥 뭐 대충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했고 또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성취해 주신 그런 교회라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믿음의 힘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믿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겨자씨할 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뭘 옮긴다고요? 산을 옮깁니다. 큰 믿음도 필요 없어요. 겨자씨할 만한 믿음. 고만한 믿음만 하나 있어도 산을 옮겨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이 위대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있는 분들이 참 헌신 많이 하시고 또 물질도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어주실지는 어떻게 이끌어주실지는 무엇에 달렸느냐? 우리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만 일으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도 해냅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어떤 수고를 할 때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을 뜻하지요.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도 여러분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동기가 아니면 어떤 수고를 해도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 없어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할 때는 반드시 동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랑.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사랑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여러분 힘든 일도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힘든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자꾸만 내려가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렇게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높이는 방법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인성교육을 잘 시키는 거예요. 뭐 나라에서 돈 얼마 주고 뭐 그거는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안 날 자식을 낳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을 잘 시키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어릴 때 다 혼자 자라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형제 하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란 거예요. 이기적으로. 뭐 남 배려하고 옛날에 형제가 많을 때는 서로 형제 간의 우애도 있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혼자 자라다 보니까 그럼 뭐 굉장히 이기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기심이 결국은 이제 결혼도 안 해, 자식도 안 낳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인성교육 잘 시켜야 되고 특별히 가정에서 잘 시켜야 되고 인성교육 제일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데리고 나오면 돼요. 교회. 예.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더 인성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신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3절 말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자, 세 번째로 또 여기 3절 안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10절 보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이거 보니까 대사령과 교회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대사령과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 희망이 있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들이 참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곧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 곧 끝납니다. 이 땅에서 겪는 수고와 고통, 그것도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생애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결국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리고 시간이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주 임박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성경을 잘 보면 그런 것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서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근데 지금 세상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하고 기근과 지진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상기후 때문에 막 갑자기 홍수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해가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또 열사병으로 죽어가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제 지진에서 제외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지진이 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그 안내에 대한 그 기사가 한 면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진에서 뭐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거의 지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진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태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 잘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계속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계속 짓밟혔어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다시 자기네 나라를 세웠죠.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짓밟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찼다 이 말이죠. 이방인의 때가 찼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말씀 잘 보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전역으로 다 퍼져나갔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한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전도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전도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면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정말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전도 열심히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전도 열심히 하고, 사삼 교회도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는 여러분 사실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토요일 날 노방전도 하죠. 금요일 날 웃음치료 하죠. 그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죠. 또 토요일 날 발 마사지 해주죠. 그것도 다 전도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새삼지 찍어내죠. 또 한 달에 한 번씩 축코 전도하죠.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전도가 약한 교회가 아닌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전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VIP 초청주일이 또 다가오고 있죠. VIP 3명씩 우리가 다 품자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혼들 품으시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꼭 이번 VIP 초청주일에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주는 율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서로 용서하라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몸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완벽한 본보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비안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이에 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0: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겪어야 될 그 심판, 당신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는다면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세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이, 양심고운 이방인들이, 종교성 많은 자들이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싫다고 죽여버린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가 성전이 됩니다. 이제 이런 성전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자는 말이 아니고, 주여 왜 당신은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셔야 되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겠습니다. 주님 날 섬겨주세요.
2: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뜨려지리라 후반부 말씀입니다.
3: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59절. 예, 앞으로도 계속 볼 말씀입니다만 미리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정확하게 두 사람이 증거가 된 내용이 성전을 허는 자예요.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두 명이 증거하면 증인이 돼요. 사형 처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허는 놈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죽이자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죽이자고 하는 사람이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27장입니다. 27장. 24절. 21절부터 보죠. 총독이 대답해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라고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예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이 돌아왔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살려주려고 양심 고운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그래서 바라바, 살인강도 바라바고 예수를 내놓고 유월절에 특사를 하는데, 특별사면을 하는데 바라바 특별사면을 해줄까? 예수 특별사면을 해줄까? 누구를요? 바라바. 예수보다, 바라바보다, 살인강도 바라바보다 누가 더 미워요? 착한 일만 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가 더 미워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율법을 다 외우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이 유대인들이 살인 강도보다 예수가 더 미운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으로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이라고 주었는데 그 율법으로 자기를 득지 치장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자기를 치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너무 미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씀이 양심 고운 사람이 얼마나 미운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어렵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겠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3대 4대 예수 믿는 집안에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헌신 충성 봉사 다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는 주일을 성소했고 11주를 떼먹은 적 없고 수련회 가서 어떤 분이 오셔서 주일 빼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주일 빼먹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아 그런 분들 얘기가 안 되죠. 아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내가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죽인 죄인이다니까 내가 왜 예수 죽여요 하고 되어드는 자가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똑같아요. 살인강도보다 예수님이 더 미워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우리에게 드러나면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가 너무 미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건 이미 대제사장과 스기왕과 사두개인들이 이미 여론조작 다 해놓은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좀 깃발만 들여주면 고함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른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물론 이것이 빌라도 잘못한 게 아닌 게 빌라도가 뭐 잘못한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정말로 자기가 양심 고웠다면 끝까지 예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려니까 뭐가 일어나요? 밀란이라면 총독 잘리거든요. 자기 자리가 누구보다 귀해서요? 예수보다 귀했잖아요. 자기 자리 보존이 예수보다 귀했어요. 그래서 빌라도 벌 받는 거죠. 물론 나중에 소설에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소설이에요. 그 사람 소설에 보면 빌라투스라는 산이 있어요. 그 빌라도가 나중에 총리직을 잃고 저 산에 가서 수도원 짓고 뭐 했다는 그런 상상의 소설을 하긴 해요. 그건 우리가 성경에 언급 안 하니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러니까 그 소리 지르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소서. 평화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면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해요. 그들이 당해요. 언제요? AD 70년에. 예루살렘 포위당합니다. 사방에 로마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토둔을 샀습니다. 성을 불지릅니다. 그 작은 성읍, 예루살렘 큰 성읍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해보십시오. 피가 강처럼 흘렀어요. 전염병이 흘렀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시체가 켜켜이 쌓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히틀러가 와서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피를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공격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 핍박받는 모습.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전히 예수님을 버림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값주고 산 자들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이 성전은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성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성령이 임한 자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전은 이제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다 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자 성령이 임한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는 거죠. 이걸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이 땅이 심하게 흔들리면 땅에 기초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고요. 우리의 집들이 땅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무너지겠죠. 우리의 기업이 무너지겠죠. 은행은요. 세상 무너지면 은행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은 뭐겠어요? 똑같아요. 구약의 미가나 예레미야가 한 말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같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우리가 믿는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을 것부터다 이 말입니다. 찬송, 찬양대 찬송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무너질 것들 붙들고 있으면 주님 하지 못해요. 주님, 무너질 것들 붙들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무너질 것들은 무너지고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 무너질 것 붙들지 말란 말입니다. 무너질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무너질 것들을 붙들고 예수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남아있지 않을 것들을 오늘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그거 무너져야 되죠. 말씀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거 무너뜨리고 계세요. 자본주의 세는 돈이죠. 돈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쓸모가 없어요. 우리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은과 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런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할 것,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무너져야 할 것,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이 가득해요. 우리가 그릇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우리 안에 보니까 또 우상이 가득해.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레미야가 한처럼 미가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둑의 소굴이라고 지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보고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고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헛된 것을 믿었군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역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그 사람 심판받을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그래서 물질적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라는 것, 우리의 주체성이라는 것, 자존심이라는 것, 이 자아라는 것 얼마나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의 체면이라는 것. 이거요, 다 무너져 내려야 해요.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사온 것들도, 율법적 의로 사온 것들도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것은 선한 일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하라고 해서 나는 열심히 해서 사온 그것들도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직분이랑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목사로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로서 천국 가는 겁니다. 장로 교사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는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돼야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다 무너져 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무너져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동안 열심히 잘 섬겨드린다는 그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천국 못 가요. 하늘에 가서 요 상 받아야지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하나님과 거래했어요. 거래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천국 못 가요. 그거 다 무너져야 합니다.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당신을 죽인 죄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죽으심 앞에서 뭘 거래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드리려고 했던 그것들이 종교성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돌아봤더니 온갖 신전들이 가득해요. 저도 이 그리스 아테네를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지금도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놓은 신전들이 가득해요. 제우스 신전, 무슨 신전, 무슨 다 있어요. 판테온 신전, 범신이래, 범신. 모든 신을 다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그걸 범신전이래, 범신론. 모든 게 다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둘러보니까요. 어떤 신전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2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절 바울이 아레보하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리나라 사람도 종교심이 많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아는 신은 잘 섬기겠지만 내가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야, 넌 왜 날 안 섬기하고 해코지 할까 싶어서 미리 예방책으로 무덤 만들어 놓는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은 여기 와서 다 잡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종교성. 그래서 급하면요 드라마 같아 보면 어떻게 빌어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뭐 공자님 다 빌잖아요. 예?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다 빈다고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신들은 여기 와서 다 잡수세요. 그런 신전도 있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종교성이 대단하면. 종교성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종교성이 있어요. 뭐 좀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종교가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 깊은 곳에 자기를 믿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되어 있어요. 24절 진짜 신이 어떤 신이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스데반 집사가 이슬가다 돌맞아 죽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종교성이 없다는 유대인들이 이 말 하다가 죽었어요. 지금은 이방 나라예요. 엄청난 종교성이 있는 가득한 그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선포되었다면 이 땅에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이렇게 안 세웠을 거예요. 물론 필요에 따라 건물이 필요하죠. 뭐 모이는 장소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전이라 그러고 그 아름답고 수많은 것들로 가장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렇게 성전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 섬기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종교성이에요. 바위에 가서 빌어도 아이 낳게 해준다니까 바위에 가서 빌었잖아요. 지극한 정성이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리라. 가장 비복음적인 속담입니다. 이게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섬김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왜 섬겼어요? 하나님 왜 섬겼어요? 뭐 받으려고 섬겼어요? 복 받으려고 섬겼죠. 그러니까 그런 성이 안 받는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줘야 된다. 그래야 너희는 산다. 너희는 피조물이잖아. 주여 나는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 됩니다. 천지 창조의 선물도 오늘도 받아야 삽니다. 햇빛도 받아야 살고 공기도 그냥 값없이 주셔야 살아갑니다. 나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이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뿐 아니라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해 주셔야만 내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천지 창조와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값없이 주는 선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을 그렇게 지키는 건 뭐질래요? 내 안식을 일 안 하고 열심히 지켰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텔레비전도 안 보고요. 보고 싶은 드라마도 안 보고요. 12시까지 있다가 12시 지나가지고 내가 녹화하는 거 봤어요. 잘했죠? 이따위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섬겨왔잖아요. 뭐 하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왜 그렇게 철회를 했어요? 신을 섬겨서 신에게 빌어서 내가 뭘 받고 싶었어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성을 받지 않으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세요?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이 양심고운 이방인들이 종교성 많은 자들이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싫다고 죽여버린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가 성전이 됩니다. 이제 이런 성전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자는 말이 아니고 주여 왜 당신은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셔야 되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겠습니다. 주님 날 섬겨주세요. 주님 끝까지 날 섬겨주세요. 이게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 섬겨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죽도록 날 섬겨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죽다 살아나도 또 달라져요. 숨쉴 틈만 있으면 딴 생각해요. 예수님이 의지 안 해요. 본성이에요. 성전 무너진 거 보았잖아요. 이사야 역사 속에서. 그런데 성전 재건되고 그게 또 무너지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죽었다 깨도 인간 안 돼요. 그래서 성이 임해야 됩니다. 성이 임하게 되는가 비로소 아는 것이 주여 왜 당신이 나를 섬겨 주셔야 되는지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섬겨 주셔야 되는지 내가 비로소 알겠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예수 믿습니다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주는 나의 행위를 믿는다면 그 사람 또 종교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섬겨 주셔야 되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지금 성리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을 섬긴다고 그렇게 섬기는데 진짜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신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예수 믿습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습니다. 이제 이게 확정되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절 보세요. 17장 20절 보십시오. 17장 20절. 좀 더 쭉 넘어가겠습니다. 30절부터 보죠.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미 2000년 전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냥 방임해 두셨어요. 십자가 이제는 그냥 방임해 두셨어요. 이방인들을 그냥 방임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방임해 두실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증거를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미 심판의 날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확정된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그 십자가가 심판의 확정된 증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의 그동안 사왔던 양심적인 거, 율법적인 거, 뭐 착한 거, 선한 거, 그거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됩니다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신 그날에 그건 다 무너질 거잖아요. 무너질 것, 무너지는 거. 지금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뭐만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채워져야 돼요.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는 모세가 경고했습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날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 땅에서 경고한 모세의 말을 안 들어도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나 시내산이 흔들렸습니다. 시내산이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님 하나님 말씀 직접 들으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대신 전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죄인이 죽어요. 그렇게 무서운 게 땅을 진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실 때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못 듣겠다 그랬습니다. 들으면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은 뭐를 흔들어버려요?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어버려요. 하늘이 흔들리면 땅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환에서 왜 흔들어버려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만 남기기 위해서 흔들어버립니다. 하늘과 땅을 흔들어버려요. 옛 하늘과 옛 땅을 흔들어버려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요?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살아가요. 이거 다 흔들어버려요. 왜요? 내가 만들면 흔들어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내는 땅의 기초에서 살아요. 나는 땅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 내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흔들려버려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환란이 왔구나. 이해가 되시죠?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 그때 그 일이 결국 내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 날에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니까 만약 그걸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멸망하고 흔들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흔들어서 틀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게 하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은 너 죽는다 실패한다 그렇게 벌벌 떨게 만드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흔들릴 것 무너졌잖아요. 없어질 것 떨어져 나간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그렇게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성도는 몸이 무너지는 내리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몸이 무너져 내린 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주여 이렇게 무너져 내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의 주, 부활의 영광의 주님의 그 몸이 이미 나는 하늘에 앉혀져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상속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내 시민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무너질 때마다 그 날, 주님의 그 영광의 날을 더욱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은, 이 역사에 흔들리는 것은요, 은혜예요. 이 역사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는요, 저주예요, 그게. 이 말세에 흔들리지 않고 가면 갈수록 든든하다, 든든하다 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못할 나라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늘의 영원한 기업, 그 영광의 풍성함이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졌습니까? 28절. 그렇다면 그 변동치 않을 나라를 받았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서 이제 뭐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자.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채워지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이루심,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뻐지게 섬길지니. 그럼 하나님을 기뻐지게 섬기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지의 의의를 사왔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로 태워버릴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나의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그 기쁨을, 아프죠? 무너질 때 아프죠? 그러나 돌아서면 그게 기쁨이었고 그게 감사가 되는 성도가,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이런 성도가 되는 저 올림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퍼하고 애타한 것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질 때에 무너질 것들이라면 이제 회개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을, 이미 십자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2: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번성하거나 영적으로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이 활기를 얻고 놀라운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 때야 비로소 삶이 창대해지고 영적인 은총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대학의 성경 하나님에서 만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이솝 우화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집에 매우 영리해 보이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쥐들은 그 고양이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쥐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요? 라는 그 질문 앞에 아무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솝은 그 이야기 끝에다가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언제나 잘 행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마약 중독으로 수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 33세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미에 살고 있는 그는 지난 10년 동안 라디오 주파수 730 AM 방송을 청취했는데요. 최근에 BBN 방송이 그 주파수를 이용하여 말씀과 찬양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방송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영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BBN 방송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BBN 사역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오늘도 BBN 방송은 마약 중독자뿐만 아니라 삶의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신다면 영혼 구령의 열매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BBN 사역의 물질 동력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후원에 관한 궁금한 질문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이것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달린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미국 내 어린이 중 3분의 1이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합된 가정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혼합된 가정의 성공은 올바른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내 자식, 당신 자식, 그리고 우리 자식이 섞인 총 16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요.
1: 너 사실대로 말해, 어? 이야기 꾸미지 말고. 난 네 아빠와 그 사람들 자식 사이에서 아무 분란도 만들고 싶지가 않아. 너 이 일 혼자서 비밀로 간직해. 안 그러면 아주 크게 혼날 줄 알아.
0: 어린 시절 도움을 구했던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괴로움을 자신 속에 가둬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민감한 문제로 부모님들의 특별 청취 지도를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는 달린 모두의 실화 간증이며 어떻게 그녀가 사슬을 끊게 되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2: 호랍이었던 아버지는 어머니와 재혼하셨을 때 이미 6명의 자녀를 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3명의 자녀를 두고 계셨고요. 재혼 후 두 분은 저를 포함해 7명의 자녀를 더 두셨지요. 제가 학교에 입학할 무렵 손이 형제들 대부분은 군대에 가거나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는 기사여서 주중엔 며칠씩 외근을 하셨지만 주말마다 꼭 집에 오셨답니다.
3: 얘들아!
4: 네!
3: 와서 이거 가져가라!
4: 네!
3: 너희들 주려고 막대 아이스크림 사왔어.
5: 내가 먼저 먹을 거야.
3: 나 없는 동안 다들 잘 지냈지? 에이다?
1: 내가 알기론 그래요.
3: 전할 소식이 있어.
1: 뭔데요?
3: 나 잘렸어. 회사가 그냥 문을 닫았어.
1: 이젠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럼?
3: 우리 오이코시로 이사할 거야. 카페 제조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어. 이젠 가족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여보.
1: 뭔데요?
3: 병원에서 그러는데 내가 암에 걸렸대.
2: 우리가 100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부모님은 재정 상태에 대해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주택 융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굉장히 고생하고 계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농장을 잃고 또 다른 농장으로 이사해야 했고 우리들도 또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했지요. 우리는 방 3개짜리 작은 시골집에서 살았어요. 남자 형제들은 다락방에서 저는 여동생과 방을 함께 썼죠. 아버지는 병으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소파에서 주무셨습니다. 가끔씩 학교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소젖을 짜러 외양간에 가면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결혼한 아버지의 큰아들이 집에 방문하러 왔습니다.
6: 아버지, 더 이상 운전을 못하신다면 가족을 데리고 교회는 어떻게 가세요?
3: 못 가지. 내 새엄마는 운전을 못하니까.
6: 저희가 비용을 내고 애들 둘을 일주일 동안 여름 캠

0: 저 일주일 동안 성경 캠프에 다녀와도 돼요?
1: 어, 그래 가도 돼. 하지만 너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마.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
2: 바로 선우이 오빠와 저는 그 주간 캠프에서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저녁에 수영을 하고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불렀는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죠. 예배 후 목사님이 결신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3: 기억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분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여러분은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고 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도록 돕기 원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지금 이 앞으로 나오세요.
2: 많은 아이들이 제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저도 나갔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정말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 감히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했던 유일한 기도는 그저 형식적인 기도였지요. 아버지의 암은 더욱 악화되셨고 어느 날 어머니는 우리를 1마일 떨어진 이웃집에 보내셨어요. 한 훌륭한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려 애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4: 오늘 밤에는 네가 집에서 아기를 봐야 해, 달리.
0: 아, 엄마, 저 오늘 밤 셀린의 집에서 자기로 했는데요.
4: 안 돼, 못 가. 아, 너랑 오빠랑 둘 다 지역 사립학교에 보낼 형편이 못 된다는 거 너 알잖아. 그리고 오빠가 우선이야.
0: 저도 전학 다니는 거 지겨워요.
4: 불평 그만 좀 해.
0: 전 이 집에서 아기 돌보는 보모나 청소부에 불과해요. 그동안 엄마는 남자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잖아요.
4: 말 조심해, 너 달린.
0: 엄마나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나에게 치근거려요.
4: 다 네가 꾸며낸 말이지?
0: 아니에요.
4: 네가 그냥 상상해서 지어낸 말이잖아.
2: 저는 어머니가 제 말을 안 믿는 것에 화가 났고 끊임없이 전학을 다니는 것에도 화가 났습니다. 8년 동안 8번의 전학을 다녔으니까요. 저는 오후에 사탕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답니다. 그 일로 용돈이 생겨서 롤러스케이트장에 갔지요. 그렇게 해서 레이를 만났고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데이트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는 상관이

0: 우리 엄마는 오빠들에게 술도 사주시는데 그래서 엄마가 친구들하고 외출하시면 오빠들은 집에서 파티를 해.
1: 우와, 네 엄마 좋은 분이시네.
0: 그렇게 생각해?
1: 넌 아니야?
0: 가끔씩 나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셔. 내가 맏딸이라서 어린 동생들 돌보는 일이나 집안 청소는 전부 다 내 몫이거든.
1: 어머니는 술 마시는 것을 괜찮게 여기시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야.
0: 가끔씩 엄마의 애인들이

0: 레이는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준 첫 번째 남자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너무도 간절히 원했죠. 인정받고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 사랑은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매번 데이트를 술 마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는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술 마시는 것은 우리 가족에겐 일상이었기 때문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 내내 우리는 계속 사귀었습니다.
1: 우리 결혼하자.
0: 좋아. 하지만 학기가 거의 끝나가니까 6월까지 기다리자.
1: 좋아. 우리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면 돼. 우리들이 살 집을 구할 때까지.
0: 나도 동생들 돌본 경험이 있으니까.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은 다 내가 키웠거든. 결혼식을 올린 지 몇 달 후 레이는 농장에 취직했고 우리는 레이의 부모님이 주신 가구가 딸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레이는 한 통조림 제조회사에 취직했는데 매 월급날마다 그의 사촌이 운영하는 선술집에서 잔뜩 취해 돌아왔습니다. 통조림 제조 시즌이 끝나자 레이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우리 딸은 8월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생활비를 감당할 돈이 전혀 없었죠. 한 달 후 우리는 마리네트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도 그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웨이트리스로 일했지만 받은 팁은 그의 술값으로 나갔어요. 우리는 또다시 이사했고 레이는 클린턴 빌에 취직하여 황금 제작 공장에서 근무했답니다. 그 무렵 또다시 문제가 시작됐죠.
1: 술집에 와서 나를 불러?
0: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1: 그런 적 없다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했잖아. 아니야!
0: 아니라니까! 생계를 꾸려가려고 나도 장갑 공장에 취직했어. 하지만 여전히 사는데 쪼들려. 당신이 버는 돈을 온통 술집에 다 날리니까.
1: 알린! 경고하는데 아래층에 내려가서 그 멍청한 여자에게 또다시 술집으로 날 부르러 오지 말라고 전해. 당신이 그 여자 시켜서 날 집에 오라고 한 거지?
0: 아니라니까!
1: 당장 내려가서 그 여자한테 말해!
0: 그만해, 레이! 그는 저를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저는 간신히 난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60마일 떨어진 곳에 계신 시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 실제 목적은 그곳에 있는 사촌의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어요. 어느 날 한 부부와 함께 차를 타고 오는 길에 저는 레이를 비난했고 격분한 레이가 저를 주먹으로 세게 쳐서 코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2: 피가 멈추지 않아.
1: 당신이 맞을 짓을 했잖아.
0: 저 서워요.
3: 이리 와요, 달린.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볼게요.
2: 아직도 피가 계속 나요.
3: 앤디, 레이와 함께 앞자리에 앉아요. 나랑 달린은 뒷자리에 앉을게요.
1: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께 입도 뻥긋해선 안 돼. 내 말 알아듣겠어?
2: 하지만 코피가 계속 나는데.
1: 부모님께는 내가 도로로 뛰어든 소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당신 얼굴이 앞에 부딪힌 거라고 말해. 만약 딴소리하면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하게 될 줄 알아.
0: 시부모님은 제 말을 믿으셨고 저희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다음날 저는 의사에게 갔는데 코뼈가 부러져서 재건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받았습니다. 그리고 6주 동안 안면 보호 깁스를 착용했죠. 그는 사과했고 저는 그를 용서했죠. 또다시 그는 직장에서 해고됐고 저희 오빠가 그를 강력히 설득해 밀워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일자리가 많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레이는 온갖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저에게 맡겨둔 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재한 동안의 삶은 평화로웠어요. 주말마다 그가 집에 올 때까지는요. 어느 날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2: 당신 미쳤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1: 내가 오토바이를 갖는 게 뭐가 잘못됐어? 기름도 절약되잖아.
2: 우린 지금 생활비 쓸 돈도 없는데.
1: 당신이 다 썼으면서 그래? 허구한 날 병원 가느라고.
2: 내 코뼈를 부러뜨린 건 당신이야. 기억 안 나? 이젠 참을 만큼 참았어. 아이들하고 나, 아니면 오토바이 중 하나를 택해. 모든 것을 되돌려놓지 않으면 난 떠날 거니까.
0: 그는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그 캠프 집회가 떠올랐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의문이 생겼죠. 저는 평안과 소망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게다가 또 다시 임신한 상태여서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던 날 집에 오라고 그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지요. 결국 레이는 미러키에 있는 그의 직장을 그만두었고, 우리는 위스콘신 투리버스로 이사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이요. 그는 여전히 술주정꾼이었습니다. 저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지역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그의 술주정은 못 참겠어요. 게다가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또다시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4: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2: 주님은 우리의 생활비엔 아무 책임이 없으세요. 그런데 남편도 그 일엔 수수방관해요. 제가 소비자 신용조합에서 근무하는데도 우린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4: 그 얘기를 들으니 안타깝군요.
2: 이제 저는 어떻게 하죠? 제 인생은 비참해요. 이혼만이 유일한 선택인 것 같아요.
4: 결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달린. 성경에선 이혼을 너그럽게 봐주지 않아요.
0: 우리 딸들이 11살, 8살일 때 저는 또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 셋째 딸이 태어나기 6주 전까지 근무했죠. 우리에겐 더 큰 집이 필요했지만 레이는 술만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혼 서류를 제출했죠. 만약 제가 이혼 신청을 취소한다면 레이는 알코올 치료센터에 가겠노라고 약속해서 그 말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시골에 집 하나를 얻었고 잠시 동안은 행복했죠. 한 이웃사람이 그에게 술 마시러 가자고 부르기 전까지는요. 또다시 예전의 삶이 반복되었고 5년 후 저는 또다시 임신했답니다.
1: 당신 낙태를 해야겠어.
2: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1: 난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아.
2: 당신 관심은 오로지 술뿐이지. 술 끊는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는 법이 없어.
1: 이번엔 약속할 게, 달린. 만약 그 아이를 낳는다면 후회할 거야.
0: 저는 병원에 가는 내내 울었고 임신 테스트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그게 오진임을 알았습니다. 레이는 장미 12송이를 손에 들고 문병 와서는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말했답니다. 물론 저는 용서했습니다. 임신 중에 엄청난 고통으로 저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여러 번 몸져 누웠습니다. 우리 아기는 부활절 다음 날 제왕절개로 태어났지요. 아주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마자 저는 생계를 위해 직장을 구했고 1년 후에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저, 그리고 친정어머니와 함께 남부에 사는 오빠와 여동생을 보러 갔죠. 그 무렵 오빠는 목사가 되어 있었고 경건한 지혜로 충만해 있었답니다.
4: 레이가 같이 못 왔다니 서운하구나, 달린.
2: 그 사람은 집에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휴가를 재미있게 보내고 있을걸.
4: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2: 그 사람 그릇된 영을 좋아하거든.
4: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것을 경고하셔. 쓴뿌리는 너 자신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거든.
2: 오빠는 이해 못해. 레이는 약속을 번번이 어겨 생계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받은 월급을 술 마신 데 탕진해서 우릴 파산으로 몰아넣었어. 난 괴로워할 권리가 있다고.
4: 예수님께서는 너를 그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누구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어.
2: 오빠도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지 알면 그런 말 못해. 나도 가끔씩은 교회에 가지만 레이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4: 너 성경 읽니?
2: 아니, 우리 집엔 성경책이 전혀 없는 걸.
4: 그럼 내가 한 권 줄게. 성경은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서야, 달린.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2: 아, 레이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4: 우린 모두 다 죄인이야.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 나도 예수님을 믿어.
4: 그렇다면 내가 하는 설교도 한번 들어보겠니?
2: 일요일엔 여기에 있지 못하는데.
4: 설교 테이프를 줄게.
2: 좋아. 오늘 밤 자기 전에 들어볼게.
4: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은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가 그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분의 성령님이 없이는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법을 만드십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설교가 이해됐니, 달린?
2: 조금은.
4: 만약에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넌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2: 하지만 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4: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는 주님의 권위가 있어. 넌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야 돼. 예수님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너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니?
2: 그래, 그렇게 할게. 오빠가 누리는 평화와 기쁨을 얻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빠는 거듭남이라고 쓰여있는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을 선물로 주었죠. 저는 그 자석의 문구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한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의 평화는 저에게서 달아났지요. 하지만 몇 년 후에 죽음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알기 원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도전들이 제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0: 저희는 이 간증을 통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잠시라도 사로잡히셨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0: 믿음의 승리를 말씀으로 증거하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바다가재는 진화론자들이 생각하기에 더 많이 진화됐다고 생각되는 생물들의 상응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는데요.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바닷가재입니다. 바닷가재는 그것들이 외부 껍질 때문에 갑각류로 분류되며 진화론자들은 이 바닷가재들을 진화 초기 생물체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바닷가재의 습성과 능력들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복잡하고 진화론자들이 생각하기에 더 많이 진화됐다고 생각되는 생물들에 상응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바닷가재의 후각과 미각이 인간들에 비해서 100만 배나 더 예민합니다. 향들은 이것들이 부속지 수염술에 의해서 감지됩니다. 먹이를 먹을 때 이것들은 먹이들이 각각의 냄새를 조심스럽게 검사합니다. 바닷가재들은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천천히 한가롭게 냄새를 맡아보는 것에 전혀 싫증내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바닷가재의 안테나와 다리, 털이 신경세포들은 다른 어떤 생물들의 것들보다도 더 특수화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닷가재들은 사실 정보교환의 수단으로서 자신들의 후각센스와 여러가지 화학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수컷과 암컷 둘 다는 짝짓기 시기가 되면 자신들의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서 향을 이용하여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들은 또 다른 향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준비를 서로 확인하고 각각의 새로운 단계의 짝짓기 의식으로 움직여 갑니다. 다른 모든 생물과 같이 이 바닷가재가 하나님에서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화론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바닷가재가 훨씬 더 복잡한 생태를 보인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께서 만든 어떠한 것도 단순하지 않으며 생명을 유지하기에 나쁘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죽어가고 있는 성도에게 어디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목사님에게 찢어진 종이를 하나 건네주었는데요. 그 종이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실은 미국 기독교 잡지책에서 찢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영국으로 올 때에 이 종이를 가지고 왔다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에 그녀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찾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영국에서 행해진 설교가 미국에서 인쇄되었고 그중 일부가 오스트레일리아로 건너가서 찢어진 종이로 영국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이 종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네주는 ITL 카드를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 이런 열매들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하신 ITL 카드를 낙심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양은 같을 수 있지만 마음 상태인 속모양은 전혀 다른 것이죠. 진정으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어야 산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이미 죽고 내 안에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분은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BBN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실제 우리들의 육신은 냄새나고 썩어질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을 귀한 존재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누구든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통,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음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음악을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까지 표현되고 있는 이 음악이 요즘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요즘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악들마저도 세상 것과도 전혀 구분이 되어지지 않을 만큼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 사단은 음악이란 옷을 입고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바라기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음악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음악인지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선별된 음악으로 여러분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라.

0: 되었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3: 조용히 해.
4: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다윗과 골리앗.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키가 3미터나 되는 큰 거인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거인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하였고 사울 왕까지도 무서워하며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강하시다는 것을 잊었을까요?
5: 야,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무서워 떨고 있느냐? 너희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너희 하나님은 도와줄 수 없을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보다 강하거든.
6: 모두 이 소리를 들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골리앗을 이렇게 내버려둘 거예요?
4: 다윗은 골리앗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놀리는 것도 화가 났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더욱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즉시 사울왕에게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굳게 먹고 양치는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작은 양치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겁에 질린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5: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 같으냐? 내가 훨씬 더 강한 걸 모르는구나. 너를 죽여주겠어.
6: 네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저주한 그 이스라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는 너보다 강하시다. 내가 너를 이겨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 다윗이 물매에 돌을 넣어 빙빙 돌렸습니다.
5: 아야!
4: 다윗이 물매로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땅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잘한 일입니까? 누가 가장 강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작은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전부 다 타버렸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에도 응급대원과 지역주민들은 공중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재가 날리는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까맣게 탄 십자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 소방관은 화재가 건물은 무너뜨렸지만 십자가는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이것을 보고 교회당은 그저 건물일 뿐이고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회중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참 그 소방서원 훌륭한 분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 계셨을 때 베드로에게 주님의 교회를 전 세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교회를 절대로 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모으시는데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겠지만은 최후까지 견뎌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실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교회를 세우려다가 또 세우려고 애쓰다가 정체되기도 하고 또 흔들리고 그럴 때에 또 심지어 건물마저 무너질 때에도 혹은 세계 곳곳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을 염려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신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아는 것처럼 가정하며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해 버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좀 더 관대해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때 우리는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예베소서 4장 32절에서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잘 아는 자가 나의 장점과 좋은 점을 잘 소개해주는 편지를 말하죠. 취직을 할 때도 추천서가 필요하고 학교에 입학할 때도 추천서가 필요하고 장학금을 신청할 때도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추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천인이 등망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가 써주는 추천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추천을 하는 자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사기꾼이나 부패한 정치가가 써주는 추천서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침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앞길이 참으로 열리려면 좋은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이 역사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왕 중에 하나가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물론 여왕이죠. 이분은 헨리 8세와 앤 볼린이라고 하는, 여러분에게는 천일의 앤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헨리 8세와 앤 볼린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왕이 되어서 영국을 45년 동안 통치했던 아주 막강한 왕이었죠.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종교적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캐톨릭과 개신교가 피해 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둘을 합쳐서 우리가 비아 미디아라고 그러죠. 앵글칸 철치를 세운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을 유럽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어요. 이분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영국이 신대륙을 식민지로 삼고 13개 주를 세울 때 13개 주 중에 한 주의 이름을 볼지니아라고 불렀어요. 처녀다. 그래서 볼지니아.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엘리자베스 1세인데 이분이 한 번은 길거리에서 일하는 청소부들 중에 성실한 자들을 추천을 해서 궁전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추천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땅히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청소할 때 입던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궁전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예의를 중시하는 영국 황실의 호위병이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당신 같은 차림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막아섰을 때에 그 청소부가 안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순간 호위병들은 두말하지 않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 청소부가 내에 모인 종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여왕의 친필 사인이 생겨져 있는 추천장이었어요. Letter signed with Queen's name. 여왕의 이름으로 친히 사인한 편지. 비록 그의 모습은 초라한 청소부에 불과했지만 여왕의 추천서를 가졌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쓴 사람을 대변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극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잘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좋은 분의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추천서를 받게 되면 가장 아름답고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받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자체가 그분이 직접 쓰신 추천서가 될 수 있다면 누구도 감히 막았을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대영제국의 여왕보다 훨씬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의 보혈로 친히 사인한 추천서를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주셨다면 누구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추천서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추천서가 된 것이 맞다면 그 추천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에 걸려있는 소중한 추천서인데 아무렇게나 살게 되면 그분 명성에 금이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추천서답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또 자랑스럽게 바로 살리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두 가지 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자천이라는 말은 self-recommendation, 자기가 자신을 추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문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받거나 너희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물었어요. 물론 이 반문은 no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반문이었죠.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판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업적을 내세워서 자신의 사도직을 선전한다, 즉 자천해서 자신을 PR한다고 하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요즘은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없는 이력도 만들어내고 학벌을 조작하고 과장하는 것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한 2주간 단기 특강을 받고 오셨는데 나중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버드 대학의 객원 교수였다 소개하고 특강했던 그 교수를 마치 자기 지도 교수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특강은 돈만 내면 누구나 듣는 것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말이죠. 이와 같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할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 PR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가 가만히 있어도 누구나 공인해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보서 3장을 보십시오. 바울은 최상의 가문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직접 수학했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배경, 많은 스펙을 수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해서 높인다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두 번째 비난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할 아무런 증빙수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역자가 되든지 선교사로 일을 하려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신임장 같은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크레덴셜이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라고 하는 증명서류입니다. 이것을 갖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사역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크레덴셜이 전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 본인의 설명에 하면은 바울은 자신을 뽑아준 자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불러서 사도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써주는 신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일종의 본인의 자서전적인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머니 태로부터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번 자신의 혈족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17절 18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고 그 후 약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아라비아의 3년이 실제는 아라비아와 다메섹의 기간을 합친 것입니다. 약 3년 동안이 지난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부르셨고 바울에게 직접 사도직을 주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바울에게는 충분히 자신을 대변할 영적 크레덴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편지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스톨레, 영어의 epistle, 여기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문맥상 추천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바울이 복음을 전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고린도 교회 자체가 자신의 사도직을 컨펌해주는 추천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 only letter of recommendation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추천서가 하나 있다면 이제 you, yourselves, 너희들 자신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추천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상 이보다도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글로 써준 크레덴셜보다도 복음으로 변화된 생명의 열매, 이것만큼 우리 자신을 잘 증거해주는 추천서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사역자들의 크레덴셜도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 나왔네, 어느 학위를 가졌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어떤 명문교회 출신이니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진정한 차원의 크레덴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이 마치 옛날 명문 고등학교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1륜이 명문이니 그런 이름 붙이는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크든 작든 교회는 나 하나님의 교회이지 무슨 명문이 따로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이지 무슨 외형을 가지고 명문이냐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내세운 추천서는 그가 사랑했고 전도했던 성도들 자체였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3절을 보시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소중한 바울의 추천서가 실제로는 바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추천서다.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에피스톨레 크리스투. 이 크리스투라는 단어가 사실 소유격인데요. 문법적으로는 소유격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저는 주격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일 소유격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편지다 그런 뜻이 되겠죠. 주격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 그런 표현했을 때에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피카소가 소유한 그림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걸 주격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표현은 저는 후자의 케이스가 아닌가, 예수님이 직접 쓰신 편지다, 예수님이 직접 쓰신 추천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여기에 우리 그찬 삶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가 훌륭해서 존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써주신 추천서가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걸작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많은 영어 성경들이 We are God's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masterpiece라고 번역한 헬라 단어가 poema라는 단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poema에서 나온 영어가 poem, 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노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이 직접 써주신 가장 존귀한 추천서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감히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추천서, 예수님이 직접 쓰시고 직접 만들어주신 추천서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하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에게 추천서를 직접 써주신 예수님의 명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열매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추천서답게 바르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님의 추천서답게 사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 예수님의 편지답게 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빚어주심으로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지 예수님의 편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부를 계속 보십시오. 이 편지를 써나가는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편지를 쓰실 때, 즉 추천서를 쓰실 때 쓴 도구가 뭐라는 것입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잉크로 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번역했어. 사람이 잉크로 쓴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썼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With the spirit of living God. 이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성령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가 된 근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쓰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건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논리를 가지고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건은 성령께서 하신 사건, 신비로운 사건, 논리를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신 후에 그 다음에 돌판에 선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섰다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tablets of stone, 마치 십계명판에 글을 쓰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섰다는 이 말을 그냥 붓으로 섰다는 의미가 아니라 engraved, carved, 그렇게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많이 했어요. 이 돌판에 새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판에 하나님이 글을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판에, 즉 마음판에 하나님의 글을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글을 새겨주셨다는 것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은 새 언약을 새겨주신 것을 말합니다. 즉 돌판에 새겨진 것은 옛 언약이죠. 즉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은 옛 언약과 대비해서 새로운 언약,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게 될 새 언약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엑스터널한 것이죠. 외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걸, 법적인 것이고 일종의 코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판에 기록된 것만으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언약, 우리 내면 속에 주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인터널한 것입니다. 내적인 거예요. 퍼스널한 것입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말씀을 새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약속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새겨주신 이 일이 누구를 통해 하셨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크리스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것,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신 것도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신 것도 성령이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채우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실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밝게 빛나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자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많고 공격하는 시험의 바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뉴스나 신문을 봤더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생긴 신조어가 참 많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 아시는 방콕, 뭐 집콕이나 아는 거죠. 집 안에 박혀있다, 방 안에 박혀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신조어 가운데는 확진자라는 신조어 아시죠? 코로나가 처음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한국에 확진자 숫자가 10만 명이 넘어갔대요. 이 확진자가 뭡니까? 집에서 늘 먹고 마시고 잠만 잤더니 일주일 만에 확 찌게 된 이 확진자, 이게 바로 확진자라는 신조어인데요. 이와 같은 신조어는 그래도 조금 뭐 큐트한 면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봤던 신조어는 조금 어두운 면이 있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이 블루라고 하는 것은 우울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생긴 우울증, 무기력증을 표현할 때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대단히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다도 이 마음속에 주어진 디프레션을 이기지 못해서 목숨을 끊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뉴스를 통해 다 보셨겠지만 지난 주일날 뉴욕의 의사 한 분이 자살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롤라 브린이라고 하는 코넬대학 출신의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49세밖에 되지 아니한 뉴욕에 있는 한 병원의 ER 우리 응급실 담당자로 일하시던 분이에요. 그 병원 안에 200개 정도의 병실이 있는데 그중에 170개가 코로나 환자들로 가득 찰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매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출근한 것을 보는 마음, 얼마나 그 심정이 힘들었겠어요. 하루 12시간씩 그런 중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던 중에 자신도 바이러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료진들 정말 귀한 분입니다. 최전방에서 사투하시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unsung heroes, 이름 없는 영웅들이 그들이에요. 여러분께서 기억나실 때마다 그분들을 위한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 의사 한 분이 질병에 걸렸지만 사실은 코로나에서는 회복이 됐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격리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됐는데 결국 며칠 후에 그는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아침 MBC 아침 뉴스 투데이에 그 시스터 되시는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어요. 자기 동생이 죽은 것은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쌓여진 감당할 수 없는 짐 때문이었다. It was like Armageddon. 아마겟돈이 뭔지 아시죠? 처참한 전쟁입니다. 참혹한 전쟁터를 발목해 하는. 그러므로 the situation was just untenable. 이 untenable이라는 단어가 견딜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어서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다른 것들을 많이 강화하고 수렁하게 다 만들어도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는 아픔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밖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나의 상한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혼자 신음하지 말고 성령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드니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너무 아프니 만져달라고 하십시오. 너무 가슴이 답답하니 생수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가려면 삶이 보여주는 메시지, 삶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건강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크리스찬이라는 편지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읽는 바라 그랬어요. To be known and read by all.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믿는 편지가 크리스찬 편지다. 이런 면에서 크리스찬 삶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편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편지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끔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리 익명을 써도 편지를 읽어보면 그 쓴 사람이 그 안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제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잖아요. 헨리 비치라는 목사님, 이분을 무척 미워하는 어떤 한 분이 편지 한 통을 인편으로 보냈어요. 편지를 보니까 봉투 금에는 아무것도 적혀져 있잖아.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딱 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보라고 하는. 이건 물론 헨리 비처를 바보라고 욕한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헨리 비처 목사님은 이 편지를 주일 예배 시간에 갖고 나가서 전체 성도 앞에 이렇게 공개하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만은 이런 편지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편지에 다른 내용은 적지 않고 보낸 사람의 이름만 적어서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재치있는 반격입니까? 편지를 받은 내가 바보가 아니라 보낸 너가 바보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반격이었죠. 편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건 편지를 보낸 사람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원치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게 귀찮은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대다, 동경 위에 있는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분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good works, 너희들이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착한 행실, 착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흔히 크리스천 삶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행함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 중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막상 세상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크리스천과 난크리스천이 구별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복음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누나 잘 믿으세요? 그런 비아냥을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신문에 이런 재밌는 글이 실린 걸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에 글을 투고했어요. 나는 지난 연휴 때 기차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앉을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리 하나가 비기에 얼른 가서 앉았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편안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신문에 똑같은 칼럼에 당화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저도 어제 글을 쓰신 그 사람이 탔던 그 기차를 타고 여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행히 처음부터 앉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 한 분이 힘들게 서 계신 것을 보고 저의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제 글을 쓰신 그분이 얼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 대신 앉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나 사랑도 양보도 모르는 것이 은혜인가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은혜와 사랑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 그리스도의 추천서답게 편지답게 바로 살아가려면 우리 삶을 통해 안겨주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추천서로서 예수님의 추천서로서 빛나고 밝게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꼭 받아야 돼요.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지는 영향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이 평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지 그 인생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에 바울은 두 가지 차원의 만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스로 만든 만족.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높임으로 느끼게 되는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 성취에서 오는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만족을 추구하고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하고 돈 벌어서 내 스스로의 성취를 통해 만족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소개하는 만족은 하나님부터 시작된 만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케이 하실 때 비로소 주어지게 되는 만족. 이게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자신의 케이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달려온 인생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더라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왔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 역사상 정말 망고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한다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실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달려가게 된다면 지금은 설사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에게 칭찬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매를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아름다운 순간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불란스의 남부에 가시면은 마르세유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죠. 미항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이 도시에 한 지독한 구두쇠가 살고 있었대요. 이분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 일단 그에게 돈이 들어가면 나오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비웃는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수전노니, 벌레니, 돈벌레니, 돈귀신이니 그렇게 놀려댔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러한 눈총이 아랑곳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수전노의 타이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장례식장에 누가 왔을까요? 아무도 안 왔어요. 모두가 다 잘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올 리가 없죠. 그런데 이분이 죽은 후에 그의 유언장이 발견됐는데 유언장이 공개되자 마르세유의 전 시민들이 다 함께 울며 그를 애도했다고 합니다. 유언장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마르세유의 가난한 사람들이 식수가 없어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더러운 물을 먹고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드는 돈은 한 푼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저 가난한 자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일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사고 싶은 거 사지 않고 돈을 모으고 모아봤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돈을 시 당국에 바칩니다. 이 돈으로 수도 공사를 해서 저 건너편 산에 있는 호수로부터 마르세유 시내로 물을 끌어오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날까지도 이 사람이 만든 수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생수를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쏟아부은 것은 남을 것이 없어요. 세상을 위해 투자했던 것들은 한 개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했던 것,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는 것을 위해 투자했던 것들은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 누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후에 예수님을 리프레젠트하는 추천서로 우리를 만드신 후에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나에게 존귀한 삶을 허락한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매번 우리가 가진 물질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탤런트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 가슴에 아름다운 눈물을 그분에게 드리세요.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다 아름다운 추천 편지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삶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타프합니다. 바람이 불기도 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높은 산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이 땅에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함께 가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빚으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사나운 산돼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숙련된 사냥꾼들을 동원해서 산돼지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분분히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산돼지를 잡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잡았느냐고 묻자 노인은 산돼지가 음식을 구하는 곳을 찾아서 곡식을 계속 뿌렸더니 산돼지들은 별 노력 없이 공짜로 곡식을 먹게 된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곳으로 모이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옆에 함정을 파놓아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공짜 심리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공짜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그 대가를 꼭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양숙 강사의 말꼬투리 잡는 대화, 말꼬트는 대화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3: 우리가 오늘 다루고 싶어하는 주제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저는 현재 하이패밀리 남편 송기름 목사와 함께 25년 동안 가정사역하면서 현재 하이패밀리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향숙이고요. 영상 하나 볼까요? 자, 커플이 이 세상에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간단하게 따져보면 만난다, 안 만난다. 아, 잠깐만요. 여기 그 결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나머지 다 싱글들이고. 예. 어제는 커플이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전부 싱글들만 앉아 계셔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 너무 반가워서. 아,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다 커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커플용으로 다 준비를 했더니 결혼하신 분들요. 결혼하신 분들. 너무 그 뜻밖이었고 또 오히려 반가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런 훈련들을 받아서 결혼하면 훨씬 더 나을 테니까요. 예, 당연히 결혼하신 분들은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부부시죠? 아, 네. 부부 맞나요? 물어보시오. 우리 부부 맞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시간이고, 사실은 결혼하신 커플들이 더 많이 꼭 들어야 하는

0: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네요. 저는 커플 결혼하신 분이나 또 싱글들이나 다 함께 소화해서 그렇게 강의를 좀 진행할게요. 커플이 이 세상에서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간단하게 따져보면 만난다 안 만난다 반반의 확률이지만 다시 따지고 보면 어때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날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이 세상 약 200여 개국 중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날 확률이 200분의 1. 또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역을 약 1000개 시도 읍면이라고 해도 1000분의 1. 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두 사람 틀림없이 한 번은 같은 시간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각자 어디에 사셨어요? 그 전에?
1: 수원에 샀습니다.
0: 질문 안 하겠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있을 확률이 틀림없이 뭐 한 사람은 미국에 살고 한 사람은 저기 뭐 시카고에 살고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산다 하더라도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있어야지 우리가 커플이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시간대에 있을 확률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읽으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성능 좋은 컴퓨터가 나와도 이 확률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겠죠. 자 다시 말해서 어떤 커플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자 이것은 인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자 그러니 이 두 분은 사실 기적의 주인공인 거죠. 맞나요? 보통 조용히 안 되죠? 가만히 앉아서 강의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되게 이론적인 강의가 따로 있고요. 이 과목은 여러분의 실제, 여러분의 삶하고 관련되는 강의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된 복음이 다시 우리의 삶을 일상생활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자, 이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다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이 돼야 되고 다시 리세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게 되는데 오늘 이 대화라는 주제는 말 그대로 남편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여자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모든 부분에 다 공통적으로 통할 수 있는 얘기고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다루기 때문에 이 강의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리고 워크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병행하면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을 미리 안 드려서 좀 당황하셨죠? 갑자기 질문을 하고 해서 계속 질문 안 한다 이러고 또 질문하네요. 자 이렇게 부부로 맺어진 거는 사실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싱글들은 저 뭐라고요? 우라실 그래서 내가 솔로였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커플이 되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지만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 이건 더 큰 기적이다. 자, 우리가 데이트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데이트를 하는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의 데이트를 하지만 이 한 번의 데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데이트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결혼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대화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학습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데이트를 하면서도 이 만남이라는 것이 계속 싸우고 계속 갈등하고 계속 다투고 그러다가 이게 무슨 악몽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당연히 그 결과는 헤어지겠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기서 올라간 혀는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새치 혀를 여러분은 지금까지 열심히 사용해 오셨는데 올라간 혀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고 또 폐려한 혀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고 자, 그러나 어때요? 그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새치 혀를 컨트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는 남이 되기도 하고 정말 나와 같은 그런 친밀감으로 똘똘 뭉쳐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새치 혀라는 얘기죠. 자, 두 사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제가 하는 단어를 좀 따라하세요. 오늘은 짝을 좀 구하세요. 제가 계속 이렇게 워크샵 좀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머릿속에 담아가는 거로 굉장히 불충분하고요. 즉석에서 짝을 좀 구하세요. 두 명씩 구하셨어요? 예, 혼자 외롭게 앉아 계시지 마세요. 뭐 셋이 하셔도 되고요. 자, 따라하세요. 서로 입 모양을 잘 관찰하시면서요. 나.
2: 나.
0: 나.
2: 나.
0: 예. 자, 또 다른 단어 갑니다. 남.
2: 남.
0: 남.
2: 남.
0: 예. 자, 뭐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나 하니까 입이 예, 벌어지고 남 하니까 입이 다물어지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2: 나도.
0: 말문을 닫으면 남이 되고,
2: 남이 되고
0: 남도,
2: 남도
0: 말문을 열면, 내가 된다. 남이 되기도 하고 님이 되기도 하는 이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세치혈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 관계는 다 느낌표로 시작되지 않나요? 처음에 사랑이 시작됐을 때 기억나세요? 누군가를 정신 다 차리고 있어야 돼. 누구한테 질문이 갈지 몰라. 그쪽은 이제 더 안 할게요. 해본 적,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은 있으신 거죠. 처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예쁘다. 아, 예쁘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생겼어요? 막 가슴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죠? 또 어떤 증상들이 있었어요? 상사병. 상사병이 어떤 거예요? 눈 감아도 계속 보이고 하루 종일 생각나고 길 가다가 예쁜 옷 있으면 어머 좋은 카페 있으면 엄마 그 사람하고 여기 와서 커피 마셨으면 좋겠다. 정말 하루 종일 우리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우리가 상사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누구나 다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가요? 예, 우리가 그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시작하라고 주신 사랑 호르몬의 덕분이죠. 누구나 처음에는 감정의 홍수 상태에 빠지게 되죠. 아, 근데 이때 동일하게 분비되고 있는 호르몬이 있어요. 코넬 대학의 행동과학연구소의 결과에 의하면 방금 얘기했던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 가슴 두근거리고 설레고 찌릿찌릿하고 손끝만 닿아도 그냥 온몸이 막 예, 감전된 것처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예,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의 뇌에서 이런 세 개의 호르몬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뇌 측정 부위에서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사랑에 빠진 증상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생겨납니다. 자, 그러나 정확하게 1년에서 1년 6개월 혹은 2년 정도 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멋진 남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멋진 여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뇌의 특정 부위가 동일한 여성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면역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뇌에서 이 세 가지 호르몬을 분비를 안 해요. 자,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그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 가슴 두근거리고 짜릿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증상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보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피부가 닿았는데도 짜릿거리지도 않고 가슴이 콩닥거리지도 않고 사랑이 끝난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한 번도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에 빠진 증상일 따름이죠. 자, 이 상태가 누구나 다 오게 됩니다. 누구나 다 모든 연애는 모든 결혼은 자, 결혼은 어떤 상태에서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다시 이 상태로 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죠. 언젠가 하면 사랑의 홍수 상태는 다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준 선물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의 홍수 상태가 없다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절대로 결혼을 못합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 사랑의 홍수 상태에 빠졌으면 좋은 것밖에 못 봐요. 너무 착한 거죠, 자매가. 형제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라면서 자기 엄마가 너무 많이 화를 내고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하고 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여자는 정말 좀 순종적이어야 돼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어떤 자매를 만났더니 정말 착한 거죠. 모든 일에 예스 예스 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사랑의 홍수 상태 딱 빠지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사람이 남아요.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알고 봤더니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주관이 하나도 없다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형제가 속이 너무 깊은 거죠. 그게 너무 남자답게 보였어요. 자, 그러나 사랑의 감정 딱 빠지면 뭐가 남는다고요? 사람이 남아요. 자, 알고 봤더니 도대체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아, 형제가 너무 과묵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마디를 하면 이게 전체 의사를 다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었게요. 그리고 딱 결혼해서 알고 봤더니 사실은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모습을 이제 슬슬 알게 되는 거죠. 형제가 리더십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게 너무 멋있었죠. 자, 그러나 사랑의 홍수 상태 딱 빠지고 나니까 뭐예요? 너무나 독선적입니다. 뭐든지 자기 멋대로 해요. 너무 자유롭죠. 그러나 알고 봤더니 책임감이 하나도 없어요. 자매가 너무 명랑하고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자기 자라는 환경 자체가 너무 말이 없고 무뚝뚝하고 식구들이 재미도 없고 만나면 뭐 밥 먹었나 뭐 이러면 끝나는 이런 집인데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 자매를 만났더니 지루할 틈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누구나 사랑의 홍수 상태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사람 남았죠. 알고 봤더니 너무 피곤하죠. 저 입 좀 다물어줬으면 좋겠는데 한시도 입을 다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짜증이 나게 저 좀 시끄러워 입 좀 다물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자매는 또 너무 화가 나죠. 왜? 언젠가는 명랑한 거 좋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싫다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이 변했다. 그리고 우리 자매들이 늘 썼다 지웠다 하는 소설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모든 소설의 주제는 세심한 거 사실 알고 보니 너무 무지 쫀쫀한 거 친절하다. 나한테만 친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모든 여자들한테 다 친절한 거죠. 자,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나 사랑의 홍수 상태에서 사랑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러나 사랑의 홍수 상태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데이트의 과정은 사실은 사랑의 감정의 지원 없이 다시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 사랑의 홍수 상태가 딱 빠지고 나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당연히 갈등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죠. 다툼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뭐 아예 이제 뭐 홍수 상태는 벌써 빠진 지가 오래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일상 생활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얘기하죠. 정말 속았다. 어머, 그런 남자인 줄 정말 몰랐어. 뭐 그런 여자인 줄 정말 몰랐어. 아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의 홍수 상태 때문에 B를 못 봤을 뿐이죠. 모든 사람은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자, 문제는 뭐예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자, 갈등이 생겨나면 어떻게 조율하나요? 어떻게 조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율해요?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요? 그렇죠. 제목 아까 다 보셨는데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생겨날 수 있는 갈등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예,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시 더 성장의 기회로 삼아갈 수 있고 다시 두 사람이 하나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데이트고 죽을 때까지 결혼 생활은 대화를 통해서 또다시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러나 이거를 다시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이 다시 하나 되는 지점을 향해서 나가고 자, 이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데이트를 하시면서 이 과정을 반복하시다가 아, 그래, 우리는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사람하고는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결혼에 당연히 이르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대화하는 것들을 한 번도 배워보고 학습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영상 하나 볼게요. 하고 화나고 왜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나셨어요?
3: 엄마 때문에.
0: 엄마 때문에. 네.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3: 애가 상황이 저런데.
0: 네.
3: 얘는 피곤하고 좋은데
0: 네.
3: 엄마는 자기 생각만 한다.
0: 네네. 네네. 그 둘 사이 지금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죠.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지금처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 아이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너무 답답하고 나중에는 막 화가 나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고 나중에는 막 원망감도 막 생기고. 예. 지금 아이는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이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정서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엄마는 인지와 정서와 행동 중에서 어떤 거를 동원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 쪽이죠. 예. 엄마는 지금 여기를 동원해서 아이에게 산수를 하나 더 가리키려고 하고 있죠. 근데 아이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슴에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이는 지금 가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는 아이에 대한 가슴에 얘기해야 하고 맞춰서 가슴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는 가슴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못 알아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신체. 신체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신체가 어떻게 말을 했어요 아까? 막 손을 치기도 하고 그죠? 예. 몸을 비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목소리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 세겠다고 아주 더 크게 큰 소리를 막 지르고 있잖아요. 자, 이 얘기는 다 무슨 얘기예요? 엄마 답답하다고, 엄마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프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근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얘기해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나 이래서 힘들어. 근데 그 말을 상대방이 하나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나는 목소리를 점점 더 높이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만 점점 높아가요. 나중에 아니에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 동원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신체. 신체가 동원이 돼요. 지금은 저는 되게 온화하고 그리고 온화한가요? 하여튼 따뜻한 목소리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화가 나면 내가 신체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직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건 뭐예요? 제가 방금 신체를 쓴 거예요. 제가 목소리 톤을 쓴 거죠. 목소리에다 내 분노를 담아낸 거예요. 맞죠? 우리가 주먹도 그냥 말을 하는 거하고 주먹 한번 쥐어보실래요? 예. 저 옆사람에게 내 주먹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를 한번 보여줘 보시죠. 자, 말은 절대로 오야 여기 바로 주먹 나갔어. 어떻게 한 거야? 한번 보여주세요. 아, 괜찮아. 역할을 잘해서 그런가.
4: 얼굴 보여봐.
0: 네, 바로 이렇게. 이 주먹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주먹을 딱 보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주먹하고 그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주먹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죠? 이 분노가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조율하고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함께 말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전혀 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이제 몸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 아이처럼 막 악을 지른다든지, 나중에는 사용되는 거를, 이제 근육이 사용되겠죠. 그리고는 막 물건을 확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바닥을 막 발로 이렇게 찬다든지, 아니면 막 쿵쿵 댄다든지,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그래도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나중에 주먹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게 나고 싶어 하는 게 보이죠, 그죠? 예. 우리의 대화라는 것이, 자,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따라하세요. 대화란.
2: 대화란.
0: 대놓고.
2: 화를 내는 것이다.
0: 말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분노로 끝나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걸 우리가 불통이라고 얘기하죠.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작게 말할 때 그 말이 서로 통해야 되는데 아까 이 아이도 처음에 작게 말했을 거예요. 통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소리가 커지겠죠. 나중에는 호통을 치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게 되겠죠. 마지막은 호통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마지막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물었듯이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답답해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슬퍼요, 서글퍼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직 힘들었으면 아이가 반복적으로, 저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그게 뭐예요? 고통이죠. 고통이죠. 자,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고통의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거. 자,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온량한 혀와 그리고 폐리한 혀를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뭐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라라고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이게 안 되면 제 강의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나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쓰게 되죠. 이건 여러분들의 학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하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금방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었는데 예배를 너무 은혜롭게 드리고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나도 모르게 나가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건 전혀 신앙의 연수하고도 아주 전혀 상관이 없죠. 이렇게 화가 확 올라왔을 때에 우리 속에 분노라는 걸 가장 먼저 집결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세치혀입니다. 그리고 이 세치혀를 성경은 패역한 혀, 패역한 혀, 정말 그 폐륜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정말 나쁜 짓을 하는 혀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말들은 제정신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아주 화가 나면 부부 사이에서도 나도 모르게 사용하게 되고 데이트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사용을 하게 되고. 자, 짝을 만나세요. 방금 짝 정해드렸잖아요. 예, 두 분씩 한번 만나보시죠. 가위바위보 하세요. 아, 두 분씩 만나셨어.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잠깐 연기자가 될 거예요. 뭐라고요? 연기자가 될 거라. 연기자. 연기를 아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집 얘기 아니니까.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제대로 역할 연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대사를 이긴 사람이 먼저 시작하세요. 먼저 시작하면 그 다음에 진 사람이 그 다음 대사를 다시 받아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교과서 읽듯이 뭐 너네 집안 내력이다 말해도 소용없잖아 돼서 뭘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오빠 개머리야 간다 말하기 싫다고 이렇게 줄줄 읽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 실제 대사처럼 야 너네 집안 내력이야 어? 아이 됐어 뭘 한다 그래 뭐 이렇게 약간 이게 연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연기. 자 갑니다. 준비 왔다 갔다 이긴 사람이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자 준비 레디 액션. 우리 이 두 사람 한번 연기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나와보실래요? 옆으로 서서 대사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이 사람들도 보면서
4: 네.
0: 아, 리얼하게 하셔야 돼요. 방금 하셨던 거 그대로. 예, 저로 보시면서요. 왔다 갔다. 대사, 첫 번째 대사, 두 번째 대사, 그 다음 대사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준비, 레디, 액션.
4: 지내지만 내력이잖아.
5: 아, 관둬. 말하기 싫다고.
4: 벌써 뭘 한다고.
5: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4: 오빠, 귀마걸이야?
5: 니네 집안 내력이다.
4: 아까 했잖아.
5: 몇 번 말해 알아들어?
0: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요 대사 마저 이어갈게요. 준비. 힘들어, 그죠? 레디, 액션! 자,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혹은 우리가 또 데이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의 홍수 상태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지만 누구나 다 데이트를 하다 보면 사랑의 홍수 상태는 빠지게 되고 자, 우리가 이런 너무나 많은 차이들을 다루면서 나도 모르게 대화로 말을 풀려고 대화로 상황을 풀려고 대화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뚜껑이 열려서 나도 모르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마음이 하나도 없는 소리 헤어질 마음 하나도 없으면서 이제 헤어져! 우리는 희망이 없으니까!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갈등이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세요? 어떻게 하면 절대로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결혼 안 하시면 되고요. 안 만나시면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갈등을 동반하고 있죠. 나하고 너무나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자, 근데 이런 차이나 혹은 생각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풀어가려고 대화를 시작하다가 점점 내가 뚜껑이 열려지고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6: 알아요.
0: 아는 사람? 야 이거 내가 지금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이구나. 알아요 몰라요?
6: 알아요.
0: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6: 알아요.
0: 다 알잖아요.
6: 네.
0: 왜?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4: 흥분.
0: 그쵸 흥분되죠. 또 목소리가 자꾸 커지잖아요 또. 막 떨리고 막 주먹이 막 떨리고 주먹이 막 떨리고 또 알아차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예를 들어 대화를 이렇게 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들이 세련으로 컨트롤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7: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에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세계적인 언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히 영어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 언어권들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BBN은 8가지 언어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언어 방송은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다른 언어권 선교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8가지 언어로 된 방송을 잘 소개하시면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저희는 각 나라 언어 방송을 소개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소개하는 ITL 카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각 나라 언어별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예스와 노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둘 중에 하나 한 단어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노보다는 예스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노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스가 좋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